0: 只要能找到这条路，我不在乎吃苦，也不在乎被人瞧不起。
1: 想跟我死了，为人类造幸福，能够唤醒那些麻木的人。

十万，赔偿分用的钱，我可以去死。

0: 相信我们今天流的血都是为了孩子们能有更好的未来。
1: 自娱乐起舞鸦之上，
0: 让我们铭记此刻
2: 中国可期啊！
3: 哎，对，中国可期。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시에서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1: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개인과 집단 대표 4명이 교루 발언을 했습니다. 왕길보는 시당위를 대표해 표창을 받은 선진 집단과 우수 개인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각 분야에서 힘쓰는 광범한 공산당원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서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당무 3.1군들은 맡은 바 직책에 입각해 개척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며 연결 특색과 변강 특점, 시대적 특색을 갖춘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는 바 각 분야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발전 국면을 이룩했습니다.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연결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에 길림성과 연변시찰시한 중요 지시 정신, 길림성 당위와 성정부 사회보를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성당위와 주당위의 사포치를 엄격히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공업 강시와 관광 흥시 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회회는 홈앤드어웨이 단일 리그 방식으로 9월 말까지 이어지며 8개 대표팀이 연변 축구의 열정과 꿈을 함께 펼쳐 보이게 됩니다. 조급 지도 1군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뢰와 조직석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0: 중화 미식회 2026 중국 연결 바비큐 미식 카니발 기릴 활동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0: 현재 주회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 5일 기자가 활동 주회장인 연길 1978 문화창의원 광장에서 작업인원들이 바닥 장식 설치와 주무대 조성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반 준비는 현재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카니발은 미식의 도시 연길 중국을 감동시켜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을 주제로 중국 요리협회와 시 상무국, 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이 공동 주최했고, 주회장은 연길 1978 문화창의원 광장에, 분회장은 연길 공룡 온천 호텔에 마련됩니다. 활동 기간 바비큐 경연 대회와 바비큐 공급망 교류 행사, 특색 바빈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 주회장에는 모두 26개 주제 부스와 18개의 표준 조리 구역을 마련해 미식 전시 판매와 바비큐 대회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갖췄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5분의 4를 마쳤으며 7월 7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며 7월 9일부터 참가 업체들이 공식 입주하고 7월 10일 저녁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됩니다.
1: 그닐 연길의 작은 와이탄 부월 성반 몰이평 비나 야간 관광 특색 거리가 정식 개방됐습니다. 이 거리는 하천의 자연 경관을 살려 다양한 업종을 배치하고 국제 공연을 중심으로 먹거리 장터를 더해 강변을 거닐고 미식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여름철 야간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됐습니다. 해가 지자 부월 성반 일대에는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화려한 야경을 연출했고 거리 곳곳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 공연 무대에서는 출연진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부월 성반 비나 야간 관광 특색 거리는 부르하 동하 풍경구를 따라 길이 440m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거리에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주제 조명 간판을 비롯해 조명 하우스 프레임과 소파, 액자형 포토존 등 다양한 인증 명소가 마련됐으며 체험형 시설도 함께 설치돼 관광객들의 즐길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부월 성반 상주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는 올해 처음 연길에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즘 날씨도 아주 시원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부월 성반 대상 책임자 장지월 성반을 걷다 보면 하루 동안의 공부와 일로 쌓인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월 성반 특색 거리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 내내 운영되며 10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밤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밤 6시 30분부터는 다양한 상설 공연이 거리 전역에서 폐장 때까지 이어집니다. 부르하통하 비나 야간 관광의 핵심 거점인 부월 성반은 연길강 따라 떠나는 야간 관광 관광 코스를 하나로 연결하며 도시 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늘리고 야간 소비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길 인터넷 인기벽 등 기존 관광 명소와 연계해 업종 간 상호 보완과 관광객 공유 효과를 높이고 낮과 밤 전일 관광 상품 체계를 더욱 보완함으로써 여름철 피서 관광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연길 문화 관광 소비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0: 7월 3일, 우리시는 2026년도 감비업계 전문 정돈사업 교육 양성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시 여러 감비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대상 총감비 공정사, 현장 업무 골관들이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양성에서는 공정감비의 직무 수행 미흡과 감독 관리 부실, 자료 허위 작성, 안전 위험 시정 조치 미흡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사고 사례를 활용한 경고 교육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도성 내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감비 직무의 책임과 현장 표준화 관리, 자료의 규범적 관리, 안전 위험 점검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에 대한 특별 강의를 실시해 감비 기업과 종사자들의 주체 책임과 평생 책임 추궁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감비 업무의 형식주의를 바로잡아 업계 질서를 규범화하며 공정 품질과 안전 관리의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시건설공사 질량감독소 소장 리춘섭은 향후 감독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업계 생태를 정화하는 동시에 공사 감독 관리의 질과 효율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안전 생산의 최저선을 굳게 지켜 우리시 건축업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 일전 연

0: 강변 보원산 저중수소 실업유한회사는 여름철 사랑의 생수 나눔 활동을 펼쳐 시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에 백인천 천연 저중수소 음용수 8천 상자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도시를 가꾸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식수 지원에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 보원산 저중수소 실업유한회사 판매 경리 조명광은 무더운 날씨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거리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중수소 음용수 8천 상자를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시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 진학작업팀 팀장 진혜주는 기증받은 생수는 각 환경미화원 휴게소와 작업 현장에 최대한 빨리 배부해 현장 근무자들의 식수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 7월 4일 저녁 열린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용정 거시안팀은 정남 감변팀을 3대0으로 꺾고 올 시즌 홈장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조반니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박지호가 감각적인 로빙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21분경에는 정남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어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4분경에는 포부스의 강력한 슛이 상대 수비에 막혀 코너킥을 얻었고 조반니의 코너킥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전반전은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74분경 황진비의 측면 크로스를 받은 포부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강력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2대0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90분경에는 연변팀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조반니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3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94분경 조반니가 포부스에게 절묘한 1대1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정남팀을 3대0으로 꺾고 올 시즌 홈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7월 11일 저녁 6시 열리는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 연변용정 거시안팀은 홈정에서 소주동호팀과 맞붙습니다.
0: 7월 6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5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2.4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은 초반에는 다소 낮고 후반으로 갈수록 오르는 추세를 보이겠으며 7일부터 8일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9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30에서 45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약 12mm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부터 8일까지는 장마성 비가 이어지겠고, 9일부터 11일까지는 소나기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이번 주비 오는 날이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에 벼락과 단시간 집중 강우, 뢰우 강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국지성 중소하천 홍수와 산물 사태, 지질재해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안전에 유의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비가 잦고 일조량이 적기에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와 습도 조절을 철저히 하는 한편 농작물 생육 촉진과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도 힘쓸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음식 위생에 주의하고 위장 질환 예방에도 신경 쓸 것을 건의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
2: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랫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고름 향기로 물젖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에헤요 에헤에헤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

도라지. 바람에 실어볼까, 구름에 전해볼까. 도라지 그 사랑, 눈물로 꽃되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사,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목욕하면 심장과 대뇌가 견디기 힘들어한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땀이 한창 날때 목욕하는 경우입니다. 땀이 날때 모세 혈관이 확장 상태에 있는데 수온이 낮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 혈압 변동이 동반되며 심혈관 및 뇌혈관 사고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식후에 즉시 목욕을 하면 혈액이 심장에 공급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목욕을 하면 혈당이 상대적으로 낮아 쉽게 현기증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즉시 목욕을 하면 혈압이 심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욕물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수온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빨라지며 심장에 부담을 줘 심계항진을 일으키고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온이 너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근 혈액 공급이 부족해 협심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목욕 시간이 너무 긴 경우입니다. 목욕 시간이 너무 길면 피부 혈관이 계속 확장돼 대량의 혈액이 제표면으로 몰려들어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기증, 심기항진, 심지어 부정맥도는 실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 창문을 꼭 닫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욕할 때 문과 창문을 닫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욕실이 덥고 산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은 쉽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으며, 심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음은 너무 오래 서 있는 경우입니다. 장시간 서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하체 혈관이 확장돼 뇌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현기증이 나며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목욕 후엔 신체 모공이 열리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때 즉시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마시면 온도차 자극으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혈압과 심박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협심증이 유발되거나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대머리가 될까요?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정상 성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50에서 65%를 공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을 끊고 탄수화물을 멀리하지만 이는 탈모와 빈혈을 일으키고 일련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의 공급을 줄이면 단백질 식품의 상당 부분이 칼로리로 소모되고 실제로 조직과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이 크게 감소해 근육 손실, 피부 악화, 심한 탈모, 체력 저하, 저항력 저하 등을 초래합니다. 동남대학교 附属 중대병원 림상 영양과 주임 김휘는 량질 탄수화물과 저질 탄수화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곡물과 감자, 잡두,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가공 정도가 낮으며 영양 밀도가 높은 주식은 거의 모두 량질 탄수화물입니다. 자당, 과당 시럽, 옥수수 시럽 등 첨가당은 거의 칼로리만 제공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기에 저질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와 대뇌의 성장과 발달에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매일 최소 300g의 주식이 필요합니다. 로인의 경우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전체 에너지의 50에서 60%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는 약 250g의 주식에 상당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건강한 사람보다 약간 낮아도 되지만, 그래도 130g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약 80g의 통밀빵과 150g의 쌀밥에 상당합니다. 네, 달리기를 자주 하면 관절이 상할까요? 네, 이는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합리한 달리기는 관절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절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관절 연골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연골을 더 탄력 있게 만들고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관절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달리기 자세, 과도한 운동,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소홀히 할 경우,

0: 그리고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작용 등입니다. 과학적인 달리기 방식을 따른다면, 예를 들어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고강도 달리기를 과도하게 하지 않으며 발에 맞는 적절한 러닝화를 선택하면 관절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 의뢰하면 무릎 골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이 있는 사람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운동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적절하고 적당한 강도의 달리기는 관절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심폐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인기 과일인 수박. 잘라놓은 수박은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네, 무더운 여름철에는 수박과 에어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 통이 수박을 자른 후 전부 먹지 못하는데, 먹다 남은 수박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네, 자른 수박은 상온에서 보관 시간이 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다면 잠시 먹지 않은 수박을 비닐랩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시간은 12시간, 최장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먹기 전에 수박 표면 1cm의 과육을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이 시간대면 우리의 인생 작품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하면서 오늘의 첫 작품입니다. 집 찾아 돌아온 오리 함께합니다. 김순옥,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했다. 남편이 떠난 뒤 몇 며칠 비가 계속 내렸다. 어느 하루는 비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치더니 15년 동안 끄떡없는 굴뚝이 넘어지고 집 뒤벽이 와르르 무너져 수숫대로 엮은 삿대만 앙상하게 남았다. 내 마음도 굴뚝과 함께 와르르 무너졌다. 연약한 여인이 남편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쩔 바를 몰라 얼려받치는 서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엉엉 목 놓아 울었다. 한편으로는 어린 것을 맡기고 돈벌이 떠난 남편이 야속했다. 이때야 비로소 남편의 빈자리를 느꼈고 그리움으로 가슴을 후볐다. 내가 땅을 치고 녹두리하며 엉엉 울 때, 마음씨 착한 아랫집 할아버지가 구질구질 내리는 비를 무릅쓰고 마을분들을 데리고 사다리며 널판자를 갖고 와서 넘어진 나무 굴과 닭은 가두어 놓고 먹이고 청소만 하면 되지만 오리는 물놀이 가겠다고 꽥꽥 소리 질러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르기는 힘들어도 오리알 줍는 재미가 있었다. 알을 팔아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는 데는 쏠쏠했다. 그래서 강을 끼고 논 옆에서 사는 우리 마을 분들은 집집마다 오리를 길렀다.

0: 해마다 힘든 모내기를 끝내고 갓 깬 새끼 오리를 사다가 논에 풀어서 길렀다. 힘들던 모내기로 어깨가 축 처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벼와 새끼 오리를 보면서 가을의 풍작을 꿈꾸며 새 힘을 얻곤 했다. 나도 해마다 오리를 길렀다. 동네 분들의 덕분에 굴뚝은 세웠으나 집 나간 오리들이 돌아오지 않아 비닐을 쓰고 오리 찾으러 논으로 향했다. 목청을 높여 야야야야 하고 불러도 평강벌 그 넓은 논에서 오로지 개구리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주룩주룩 비 내리고 시간은 밤으로 향하는데 우리 집 오리는 보이지 않아 마음만 급해졌다. 나는 논을 지나 오리가 잘 노는 늪에도 가보았으나 오리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허둥지둥 논둑에서 넘어지면서 마을과 좀 떨어진 냇가로 달려갔다. 야야야야야 소리 지르며 물길을 따라 달려갔다. 그때야 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오리들이 여기 있다는 듯 갸갸 깨깨하며 소리 질렀다. 연속 3일 넘겨 내린 비에 도랑물이 불어 물살이 세지고 도랑뚝의 경사도가 더 강해졌다. 힘이 약한 오리들은 안간 힘을 다 써도 뚝을 올라올 수 없었다. 좀만 더 내려가면 해란강과 합치는 합수목이었다. 나는 허리를 치는 도랑에 뛰어들어 오리를 붙잡아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주머니에 놓고 날들어 주머니 아궁이를 쥐게 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겨우 오리 8마리를 구했을 때 다른 오리들은 세차게 흐르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해란강 따라 떠내려갔다. 해란강은 집채 같은 검은 파도를 일구며 오리를 삼켜버릴 듯 기승을 부리며 덮쳐들었다. 10여 마리 오리들이 순식간에 검은 물살에 감겨 저 멀리서 허우적거리며 둥둥 떠내려갔다. 오리들은 살겠다고 안간 힘을 다 쓰며 버텼지만 사정없는 물살에 밀렸다. 처음에는 기우뚱거리는 쪽배처럼 파도에 밀리더니 순식간에 멀리 떠내려가 눈 깜빡할 사이에 작은 입마냥 해란강을 따라 획 구비를 돌더니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너무도 갑작스런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사정없이 흐르는 강물 따라 내달렸다.
1: 야야야! 오리야! 오리야!
0: 아무리 불러도 오리는 대답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남편의 빈자리, 오리를 눈앞에서 잃어버린 서름이 몰려와 눈물이 샘처럼 솟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 오리를 잃어버렸어도 나에게는 아들, 딸이 있으니깐 이 애들을 잘 보살펴야지 라고 생각하며 아들, 딸을 바라보았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 딸들을 데리고 무겁게 발걸음을 뗐다. 오리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둘러매고 맥없이 집으로 향했다. 20마리나 되던 오리를 눈 깜빡할 사이에 절반이나 잊어버렸으니. 애들에게 대충 저녁을 차려주고 김 빠진 고무풍선처럼 훌렁 방에 들어가 드러누웠다. 우리 오리들은 해란강을 따라 어디까지 갔을까? 이제 영원히 오지 못할고는 오리 소리였다. 나는 잠자던 옷맵시로 문을 열고 부랴부랴 달려갔다. 우리 집 대문 밖에 한 무리 오리들이 목청껏 깨깨 소리치며 나를 많이 쳐다봤다. 세상에, 너희들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너무도 반가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집 찾아온 오리들은 나를 보더니 더욱 요란하게 꽥꽥꽥 소리 질렀다. 오리가 소리 높이 지르는 바람에 옆집 할아버지도 눈을 비비며 달려나왔다. 나는 너무 기뻐서 진우 할아버지, 우리 오리 왔었구마, 오리 왔었구마 하며 소리 질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우 할아버지는
2: 너네 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게 어떻게 집을 찾아왔니? 자네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하더니 오리들도 특별히 청명한 모양이네. 이게 며칠 만이야 열흘도 넘었는데 저놈들이 어디까지 갔다가 어떻게 왔을까?
0: 하며 감격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의 두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두루루 흘러내렸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험한 고생을 겪으며 집을 찾아온 오리들에게 얼른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오리들은 제 집을 찾았다고 좋아서 엉덩이를 뒤뚱뒤뚱 흔들며 우리로 들어갔다. 열 서너 날 만에 만난 오리들은 서로 목을 마주 비비며 좋다고 갤갤거렸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타향에서 말 못할 고생을 한 남편이 돈 보따리를 들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정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진감래라고 우리 부부는 힘을 합쳐 아들, 딸들을 잘 키웠다. 아들은 중경교통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까지 따고 1급 공정사가 되었고 딸은 중국정법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쁜 오리 조각상이 있는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와서 젊어서 못다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업에 처리되어 생산대에서 집채로 사다가 집집의 인수에 따라 나누었다. 엄마는 선천성 기관지염이 있어 늘 기침을 달고 살았다. 딸 셋을 연속 낳고 몸이 허약해진 엄마에게 병원에서는 이상 애를 낳으면 어른이 위험하니 애를 낳지 말 것을 권유했지만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기어이 고집하여 나를 낳고서부터 허약해진 몸 때문에 기침이 더 심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아버지는 가끔 사과배를 사다가 속을 판 뒤 그 속에 큰 고모가 보내온 토종꿀을 넣어 푹 다려주었다. 다행히 엄마는 그 민간요법에 기침이 조금씩 사그러지곤 했다. 아버지는 혼자 벌어 여덟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다. 앓는 엄마의 할머니의 어린 자식 다섯을 먹여 살리기 바빴던 아버지는 엄마가 기침을 심하게 할 때 가끔 사과배를 사다가 토종꿀에 숙성시켜 먹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충치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어온 엄마는 단 것의 자극을 받으면 또 통증이 오기에 기침을 못게 할 방법이 따로 없어 사과배를 그대로 드셔야 했다. 아버지는 엄마의 이빨 통증을 잘 알기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느 날 사과배 몇 알을 사다가 잘게 썰어 엄마에게 주었는데 마침 밖에 나갔던 어린 자식들이 집에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한 술 두 술 자식들의 입에 떠넣어 주다 보니 엄마에게는 또 차려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남은 한 알의 사과배를 얼른 감추었다가 몰래 엄마에게 주었지만 한 입 물었다가 뜯지 못하고 삭은 이빨만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통증을 일으켜 엄마는 그렇게 드시고 싶었던 사과배 한 알도 마음대로 드시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등극객에 이빨 아픈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고 손 재봉침에 신라를 한뜸 한뜸 박아 가다가도 한숨 꺼지도록 고통을 호소했다. 불쑥불쑥 들려오는 엄마의 신음소리는 지금도 귓전을 때린다. 그때 그 시절 엄마가 좋아하던 사과배였지만 아픈 이빨 때문에 드시지 못했던 엄마의 아픔은 지금도 내 마음을 파고내린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고 뼛속까지 새겨진 엄마의 사과배에 깃든 일들을 잊을 수 없다. 지금처럼 믹서기로 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40대 초반부터 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여 별의별 고생을 다 해오면서도 또 엄마의 유전으로 이빨 아픈 고생을 겪을 때마다 엄마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 엄마가 그리울 때가 많았다. 그러게 엄마는 사람들에게 천상 여자라고 불리우며 복장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늘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로 넘쳐났다. 어느 집에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픈 몸에도 대가 없이 발벗고 도와주었고 또 서로 도우며 베푸며 살아가는 성품을 자식들에게 선수 가르치셨다. 감동한 동네 이웃들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사과배를 가져다 주곤 했는데 엄마는 번번이 다 받지 않고 절반씩 나누어 같이 드시도록 했었고 본인은 드시지 않고 자식들에게 한 알이라도 더 먹으라 나누어줬다. 엄마의 모성애는 위대한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식들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정신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고상한 정신을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정정숙의 명태교 안녕. 세월은 흘러흘러도 잊을 수 없는 건 추억입니다. 소시절에 명태국 먹던 일이 이 시각 마치 영화 필름마냥 뇌리를 스쳐 지납니다. 배 고르며 살아오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했습니다. 내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 소한 날 우리 엄마는 어쩌다 생활 개선한다며 명태 두 마리 사다가 물을 한가마 가득 붓고 벌렁벌렁 끓였습니다. 이윽고 한참 지나서야 우리 엄마가 다섯 사발에 명태 두 토막씩 골고루 풍겨놓고 국물을 떠주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연신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올망졸망 다가앉은 우리 다섯 남매는 그 순간이 미처 말 한마디 할 새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웃으며 입을 쓱쓱 문대면서 거의 다 먹고 사발굽을 낼 때에야 엄마 아빠 국사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구리 쩍 벌린 명태머리만 달랑 담겨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많이 보면서도 정녕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른이어서 명태머리만 자시고 우리는 아이들이어서 명태고기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청산류수라 어느덧 세월이 흘러흘러 내가 출가하여 세간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추운 겨울날 외손주 외손녀가 보고 싶다며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엄마가 제일 즐겨 잡수시는 동태를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명태국 끓여 큰 국그릇에 가득 담아 밥상 위에 올려놓으며 어서 드시라 권했습니다. 역시 명태 맛이 제일이구나. 맛이 좋아. 엄마는 흡족해 하시면서 콧등에 땀을 닦으시며 희색이 만면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콧마루가 찡해 나서 끝내 울었습니다. 그토록 우리 엄마도 명태 고기를 더 즐겨 잡수시는 줄 알게 되었으니 이 딸은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런 내가 너무 미워서 엄마를 끌어안고 목매여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세월도 무정하고 하늘도 무심합니다. 내가 엄마에게 명태 고기를 실컷 대접시키며 효도해 드려야 할 때 하늘은 무정하게 착한 우리 엄마를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 내 야속한 심정을 그 누가 알아줍니까? 안타까운 내 심정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한단 말입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일이 가슴에 늘 걸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줄곧 명태국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오 명태, 너와 나 안녕. 네, 명태여 안녕. 제목을 볼 땐 저는 좀 다른 내용을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엔 또 이렇게 아픔이 엮여있는 그런 인생 이야기였네요. 네, 오늘 시간에는 세 분의 작품과 함께 했는데요. 모두 우리네 인생계 명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하였습니다.

2026년은 우리나라 15차 5개년의 계획의 첫 해이며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고품질 성장을 이끌 핵심적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7월 8일은 14번째로 맞는 전국 보험 대중 선전일인데요. 네, 올해 선전일의 주제는 15차 5개년 계획 시대를 힘차게 전진하며 보험으로 내일을 든든하게 하다입니다.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보험 설계사 최르란 씨와 함께 어렵고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네, 쉽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실용적인 보험 상식을 전달하고 일반인들이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에서 자주 겪는 궁금증과 고민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3개년 계획의 첫 회의자, 또 14번째 전국보험대중선전일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거시적 국가발전 관점에서 보험이 국가전략이행과 민생안전망 구축에서 이 맡은 핵심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우선 먼저 하나 나눈다면,
0: 네.
1: 예, 금년 14번째 보험 대중 선전일의 주제는 奋进155, 보험 让前进更有底气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 주제에서 보다시피 보험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으며, 더욱이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 보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심심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어서 보험이 거시적 국가 발전 관점에서 국가 전략 이행과 민생 안전망 구축에 맡은 핵심적 역할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1: 하나는 经济减震器라고 경제 완충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社会稳定器즉 사회 안정 장치라고 합니다.
0: 네.
1: 이는 우리 중앙금융업무회의와 공무원 보험업 거품질 발전 의견에서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0: 네, 그래요. 보험을 이제 경제 완충 장치, 사회 안전 장치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의 실례로 쉽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1: 주변이 실례로 설명드린다면,
0: 네.
1: 우리가 만약 공장에 불이 나서 기계와 재고가 다 타버렸다면, 만약에 보험이 없으면 기업 사장은 전 재산을 털어도 빚만 남아 폐업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은 갑자기 실업하게 되어서 지역 경제에 큰 파동을 줍니다.
0: 네.
1: 하지만 만약 기업 재산 보험에 가입됐으면 보험 배상금으로 바로 설비를 다시 구매하고 또 생산을 다시 할수 있게 되어서 중소기업의 충격이 시장 공급망과 지역 경제에 주는 파동을 보험으로 완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농촌에서도 흔한 사례인데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곡식이 말라붙으면 농민은 파산하게 되고 우리 국가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0: 네.
1: 이때 만약 농업보험에 참가했다면 농업보험에서 이 손실을 배상해주면 농민들은 다음 해에도 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국가 전체 식량 공급망에 대한 충격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거시적 경제의 경제 안정장치 역할입니다. 또 이어서 사회 안정장치 사례를 든다면 우리 한개 가정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총 30만이 들었다고 할때 우리 기초의료보험에서 한 15만 정도 보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만 원은 개인 부담으로 이 가정이 개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상적인 일상에 막대한 경제적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적금을 깨거나 또 대출하거나 주변에서 돈을 구걸하면서 빈곤에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산업의료보험이라든가 중대질병보험이 있으면 나머지 17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게 되며 이 가정은 계속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아이 학비라든가 또 그리고

0: 약과 그리고 또 건강 회복에 사용하는 또 비용이라든가
1: 네.
0: 월급 손실을 보상해 줄수 있기에 가정 형편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험은 개인 가정의 붕괴를 막아 사회 불안 요소를 줄여주는 사회 안정 장치가 되는 거죠. 또 혹은 홍수, 지진 등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 재산 보험이 있다면 주택 파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우리가 집을 다시 장만하고 또 장식하고 또한 월세 걱정을 줄여주는 조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재정 압박도 덜어주게 사회 혼란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은 위험 분산 제도이고 또 보험 배상금으로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 취약층 안전선을 지키는 두 가지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실례를 드니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평소 별 문제 없으니 보험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가정이 이 기본 보험 보장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0: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눌게요.
1: 네.
0: 네, 하나는 위험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클지 우리는 경비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양로 계획이라든가 모두 파탄이 나게 됩니다. 때문에 보험은 최소 방어선으로서 우리가 사치품이 아니라 가정 경제의 생존 필수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사회보험이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회보험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국가 의료보험을 보더라도 보통 40%에서 50% 배상해주고 나머지는 또 자기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양로보험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를 보장해주기에 자체적으로 돈을 저축하거나 상업보험에 가입하여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양로생활이 보장되고 또 가정경제가 평온하게 굴러가면서 재무위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나한테는 절대 위험이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위험은 늘 있고 혹시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은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는 새로운 보험 의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이 첫 해에 보험 선전일의 주제를 보험이랑 전신공여 뒤치라고 한 것도 우리한테 보험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보험 초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 보험 용어는 생소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중에 이제 중대 질병보험, 의료보험, 의외 상해보험, 생명보험, 4대 기본 상품은 각자 우리 삶에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지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중대 질병보험은 암이라든가 우리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실제 의료비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고 기본 의료보험에서 배상 안 해주는 수입약이라든가 특약 그리고 ICU 비용 등을 배상해 줍니다. 핵심적 차이는 영수증 금액에 따라 실비로 배상해 주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비 보상 보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외 상해 보험은 교통사고라든가 혹은 넘어져서 골절되거나 그리고 화재 폭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한테 물렸을 때등 예상치 못한 외부 사고로 인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 주거나 혹은 사망했다면 몸값을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핵심적 차이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돌발 사고만 관할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치료는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우리 매개 가정마다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찡지支柱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혹은 고도장애가 된다면 가정에 1차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정 수입대원이 완전 끊기는 위험을 해결해주는 보험입니다. 핵심적 차이는 가정경제기둥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정경제 최후 방어선이라고 볼수 있고 질병, 사고를 불문하고 일단 사망 혹은 고도장애면 배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보험을 구성한다면 질병이라든가 그래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는 중대질병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생명보험, 이외 장애보험 중에 사망장애 등 보장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사고 질병이 발생한 사실 자체에 근거하여 미리 약속한 보상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얼마 썼는지와 관계없이 적거리만 보합되면 여러 개 보험회사에서 모두 배상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중복으로 보상을 받

0: 될수 없는 보험으로는 주로 의료 보험이 있는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잠깐 예를 든다면 의료 보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 개의 보험 회사에서 각각 샀을 때 만약 골절 수술로 병원비가 1만 원 발생하고 그중 국가 의료 보험에서 5천 원 보셔야 했다고 할때 개인 부담이 5천 원입니다.
1: 네.
0: 이때 만약 온라인 회사에서 5천 원다 보셔받으면 오프라인 회사에서는 더 이상 보셔를 못 받아요.
1: 네.
0: 그래서 보험을 두개 샀으니 두 회사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배상금액이 실제 발생한 영수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석으로 진단, 그리고 사망 장애처럼 사실에 맞춰 한꺼번에 현금 주는 건 정보 보장이 가능하고 병원비라든가 주원비처럼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배상하는 건 정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보험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그런 일반 가정의 경우 한정된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보장을 구성하려면 이 상품 가입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0: 일반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기에 모든 위험을 다 보험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하기에 꼭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때문에 가장 크게 터졌을 때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고충격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순위를 볼때 처음은 1순위는 의료보험이라고 봅니다.
1: 네.
0: 예, 아플 때 병원비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국가 의료보험만으로는 고가 약이라든가 입원 수술비를 다 보셔 못하기 때문이죠.
1: 네.
0: 만약 중대 질병이 걸리면 적어도 30만에서 50만 원 써야 하기에 일반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정말 큰 액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100만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병원비만 관할하고 병원에서 출원한 후에라더라도 우리는 약값이라든가 또 영양비, 간호비, 그리고 일상생활비, 그리고 아이병비라든가 또 출근 못하면 월급 손실도 있게 되면서 이런 비용은 모두 자체로 부담해야 하죠. 예를 들어 암 혹은 심근경색에 걸려서 6개월에서 한 2년 동안은 수입이 끊기고 그렇지만 대신 간병비라든가 생활비, 아이교비는 필요합니다.
1: 네.
0: 만약 중대질병이 있으면 진단 시 1차적으로 20만에서 30만 배상금을 지급하기에 이 돈으로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할수 있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중대질병이 걸리면 가정 경제가 더 어렵게 되기에 적은 예산이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보험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고도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집 대출이거나 자녀 교육비 이외 일상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만약 이때 생명보험이 있으면 배상금이 있으면서 가족은 한동안 혹은 몇년 버틸 수 있는 경제 재원이 있고 가족한테 희망을 주죠.
1: 네.
0: 그래서 留爱 不留债라고 생명보험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입니다.
1: 네.
0: 정기생명보험, 종신생명보험 이렇게 따라 보험비도 다르며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 설계를 하면 됩니다. 정적으로 보험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한정된 돈으로 가정경제 붕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혹시 한꺼번에 챙기시기 어려우면 여러 번 나누어서 하나하나 챙기시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도시 주민 기본 의료보험이거나 네, 직공 의료보험에 참가하였기에 상업 의료보험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사회 의료 보장과 상업 의료보험의 이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며 서로 보완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0: 국가 의료보험이 있으면 상업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 네.
0: 사실 국가 의료보험과 상업 의료보험은 이런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고 봅니다.
1: 네.
0: 우리 국가 의료보험은 전반 국민 모두에게 주는 최소한의 의료 보장이다 보니 치부险이라든가 封顶险 그리고 의료 물론 내에도 자례药, 일례药 등 제한이 있고 또 배상 비례도 있다 보니 실제 병원비 40%에서 50% 근데 만약 직공이라면 70, 80%까지 배상해줍니다. 그런데 지금도 입원 DRG 가입을 하면서 또매 병마다 비용 공제를 하기에 배상이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상업의료보험은 국가의료보험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병원비라든가 그리고 의료 목록 외의 약값, 의료비용, 그리고 특수입원실, 최신 의료기술 비용, 뭐 CAR-T 치료라든가 그리고 ICU, 津贴, 그리고 住院垫付, 외에도 또 陪诊, 专家 预约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또한 또 지금 입원 DRG 가입을 하면서 院外药가 많아지는데 이 부분도 상업의료보험에서 점차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치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0: 보안 관계인이 서로 딱 친구 같은 사이라고 봅니다.
1: 네.
0: 누구한테나 이도 친한 친구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병원 비용이 줄어들어 우리 젠싱이 더 DC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그래요. 시중에 판매되는 이 고액 의료보험은 보장 한도가 높고 또 보험료가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상품 비교와 또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이런 숨은 약한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시중에 판매하는 고액 의료보험은 보통 그 빨간 의료보험을 가리키는데
1: 네.
0: 종류도 많고 또 저렴한 소보험비로 쉽게 가입되고 큰 보장을 받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인기가 있지만 여러 함정들이 있기에 꼭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0: 몇 개 정리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시보를 보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홍보물에는 99세까지 시보를 하는데 약관에 보증 시보인지 아니면 비보증 시보인지 그리고 배상한 후에도 시보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1: 네.
0: 두 번째는 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1만 원인데 꼭 1만 원이 맞는지 그리고 가서 공동으로 또 1만 원을 공동 면제하는지
1: 네.
0: 그리고 면제 후에 배상 비례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검진인데 가입 전 이미 진단받았거나 건강검진 중 나타난 이상수치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지를 꼭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미고지로 인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온라인 상품을 가입할 때는 건강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렇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외화요라든가 터药 그리고 최신 의료기술 CAR-T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런 병들은 우리 국가의료보험에서 부담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자부담이고 또 비용이 커서 이 병 후에도 재방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면책조항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배상받지 못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매년 보험비도 체크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홍보물에는 보통 어린 나이로 사례를 들기에 보험비가 싸지만 실제로 50대, 60대에 가면 보험비가 확 다르며 맨 연령대마다 보험비 증가도 증가폭도 큽니다.
1: 네.
0: 그래서 더욱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완 의료 이런 고액 의료보험은 매달마다 낼 수 있게 싼 것 같지만 매년 비용을 계산해보면 또 만만치가 않고
1: 네.
0: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고액 의료보험은 매 5년마다 보험비가 상승하는데 대신 우리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보험비가 상승하는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비뿐만 아니라 가입한 후의 15년 그리고 20년 동안의 총 보험비도 이렇게 체크해봐야 합니다.
1: 네. 그래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이 상급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또 가입 조건도 아주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 질병을 가진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상급의료보험은 없을까요?
0: 우리 그 61세 이상이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심장병 등 기왕증 때문에 일반 건강체로 가입할 수 없고 비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100만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암전용 의료보험 혹은 거주지역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후임인보 같은 이런 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우리 길림성의 후임인보는 직항보라고 합니다. 예.
1: 네.
0: 예, 100만 의료보험은 예전에는 건강체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이를 불문하고 전반 국민이 건강이 야생강이기 때문에 비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100만 의료보험도 나왔으며 지방증 기왕증으로 인한 의료비용도 배상받을 근데 기왕증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배상받을 수 없고
1: 네.
0: 기왕증을 제외한 의료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2-3년 전부터 이미 나왔고 젊은층을 비롯하여 가입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만 있고 암 과거 내력이 없다면 암 전용 의료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보험은 일반 질병은 배상이 안 되고 암으로 인한 죽은 치료비를 실비로 배상하는 것인데 현재 고령자 암 발생률이 높고 치료 부담이 크기에 매우 또 실용적입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판매하는 후임인보라는 의료보험은 해당 지역의 국가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그 연령이라든가 건강 상태, 지방청 관계없이 100% 가입 가능하며 정부 차원에서 출시한 의료보험이다 보니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1: 네.
0: 우리 길림성에서는 직항복 의료보험이라 하는데 보험비는 60세 이하이면 169원이고 60세 이상은 189원이기에 매우 저렴하죠.
1: 네.
0: 보자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 의료보험에서 관할해 주지 못하는 의료무료의 자비약품이라든가 예를 들면 특약이라든가 가티 치료비 등 그리고 또 주원비 일부 특수 치료비를 포함하여 또 그리고 보상 금액은 총 100만 정도에 도달합니다.
1: 네.
0: 한 가지 단점이라면 면제 금액이 있는데 이범으로 인해 주원 비용은 1만 6천 원이고 의료무료의 주원 비용은 2만 원이기 때문에 작은 병으로 인한 주원보다 큰 중대 질병 등 큰 질병이 방어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중대질병보험은 병 진단만 받으면 일차성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0: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중대질병이 보험의 본질은 병원비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큰 병으로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경제를 유지해주는 수입손실 대체 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1: 네.
0: 중대질병보험과 의료보험의 본질적 차이는 의료보험은 병원 영수증에 따라 배상하는 실비보상형이고 중대질병보험은 진단서만 있으면 1차적으로 이렇게 배상해주기에 뭐 생활비로 쓰든 집대출 상환비로 쓰든 뭐 다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양자는 분공이 명확하고 각자 역할이 있기에 둘 다 구비하면 더욱 온당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 또 성장기 어린이, 노년층, 네, 이렇게 생애 단계별 위험이 각기 다른데요. 각 집단별로 보험 설계를 할 때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보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0: 우리 성인이라면 한 가정에서 경제 기둥이 소득이 가정 전체의 경제 생명줄이므로 본인이 아프거나 없어지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구비해야 할 보장 포인트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중대질병보험 그리고 이외상해보험, 생명보험이 있으며 이는 가족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자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라면 아직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보다는 근병이라든가 사고로 인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교육비가 우선입니다.
1: 네. 네,
0: 구매해야 할 보장 포인트는 아동 100만 의료보험 그리고 중대질병보험, 이외상해보험이고 이는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하고 간병에 집중할 수 있는 자본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노년층은 중대질병보험, 생명보험 가입은 이제는 까다롭기 때고 까다롭고 비싸기 때문에 구체적 나에게 맞게 가능한 후임인보라든가 암수용 의료보험 그리고 이렇게 의료보험, 이외상해보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래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고액보험을 가입시키고 정작 본인은 보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이런 보험 설계 방식이 가정위험 대비에 얼마나 취약한지 네, 말씀해 주실까요?
0: 이런 설계 방식이 보기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행위로 보이지만 위험관리 관점에서 보면 매우 취약하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1: 네.
0: 원인이라면 가정경제에서 진짜 위험은 부모의 사고 혹은 질병, 사망입니다.
1: 네.
0: 만약 부모가 사고 혹은 질병,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면 온 가정은 소득이 없고 대신 병원비, 뭐 대출,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만 생기면서 점차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게 되죠.
1: 네.
0: 만약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 약값도 부담은 이런 부담이 있으나 부모가 계속 일할 수 있기에 그래서 수입이 있기에 아이 치료비는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가정경제가 무너질 위험은 적죠.
1: 네.
0: 때문에 보험 가입 순서를 요약한다면 先保大人后保小孩이라고 수입을 창출하는 부모가 먼저 보험을 챙겨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사실 자녀한테는 전생적으로 부모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부모가 아픈데 보험이 없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더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자녀의 보험비마저 못 내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자녀의 고액 보험보다 부모가 먼저 보험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건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수입 소득입니다. 부모가 무보장 상태에서 자녀의 보험만 사는 건 우리 비행기에서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부모는 안 쓰는 것과 같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로부터 보험을 챙깁시다.
1: 네, 그래요. 생명보험은 어떤 것인지.

0: 또 보험 참가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라 꺼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1: 예, 생명보험을 수도생이라고 하는데, 보험을 가입한 분이 사망 혹은 고도장애가 될 경우 유가족에게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1차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흔히 사망해야 주는 돈이라고 표현하기에 먼저 챙기는 게 합리하다고 봅니다.
0: 네, 그렇군요. 주택담보대출, 또 자동차 할부 등이 부채를 지고 살아가는 현대 가정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족의 생계와 빚 부담을 지켜주는 생명보험의 가치는 무엇이며 또 보장금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 합리할까요?
1: 지금은 대출, 부채로 살아가는 현대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 부채는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하고 제대로 내지 않으면 큰 영향이 있죠. 만약 가정이 갑작스레 사망, 고도장애가 되면 유가족한테는 가정 경제력은 끊기지만 대출, 부채로 인한 빚은 없어지지 않고 유가족에서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가치는 가장이 없어져도 유가족이 빚과 생계로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경제적 안전망이라고 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미상환 부채가 있으면 그 미상환 부채 금액에 3년에서 5년 동안 가족의 생활비, 그리고 자녀 교육 예상 비용, 부모 효도비를 더한 금액에서 있는 적금이라든가 예금, 투자 등 금액을 들면 됩니다. 만약 더 간단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연 소득의 10배 혹은 세금액의 연 생활비 5배 정도를 감안하면 됩니다.
0: 그렇군요.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면려하거나 또 질병, 장애 등 원인으로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인원들의 이 기본 생활 돌봄과 의료 간호 등 보장을 제공하고자 간호보험을 내오기도 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장치 후립 보험이라는 장기 간호 보험 제도가 반포 시행되고 있으며, 2026부터 3년을 거쳐서 2028년 말까지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또 서버 D6000이라고 불리우는데, 또 언열로 하거나 질병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의 생활, 즉 목욕이라든가 식사, 배변, 이동 등 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기본 생활 돌봄과 의료 간호 서비스 혹은 자금 제공을 자금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인원들이 가정 경제와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을 보면 전반 국민이 다 가입할 수 있으며 단위 직공이라든가 퇴직인은 灵活就业人员 그리고 城乡居民 등 포함하여 국가의료보험과 공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총 36가지가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20가지 생활 돌봄 항목인데, 예를 들면 协助 进食, 排泄 照护, 洗浴, 口腔 清洁 등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16가지 의료 돌봄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痰, 氧气 吸入, 导尿, 换药 등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험 참가자나 그 가족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보험 보장을 청구해야 합니까?
1: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배상금이 부당하게 깎이거나 거절되는 건 대략 신청 절차, 서류 부서 혹은 면책 조항을 몰라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때 보험사고 통지, 즉 추신 보완을 해야 합니다. 좋기는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면서 사고를 통지하거나 혹은 보험회사의 열선 혹은 앱을 통해 사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인데 사고 통지하면 필요 서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따라 하나하나 챙기고 누락되었으면 이렇게 직접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상 거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보험 설계사와 연락하여 미리 면책 조항이라든가 사고가 해당 보장 내용에 속하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므로써 더 효율 있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하는 이 대표적인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주로 계약서상 면책 조항에 속하는지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제대로 고지할

0: 하였는지 그리고 배상조건이 불충분한가 이런 내용들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왕증, 즉 가입 전에 이미 진단받았거나 증상이 나타난 질병을 고지 안 하고 가입했을 경우 그 예를 들면 2년 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데 고지 안 하고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중에 갑상선 암 진단받을 시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배상을 못 받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면책 조항에 해당할 경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리고 무면허, 마약, 형사범죄 등 사고는 면책 조항에 해당하게 배상금 신청 시 그것을 받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 없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나중에 뇌졸중으로 배상금 신청 시 거절을 받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배상 조건 불충분한 상황도 있는데 즉 중대질병 정의나 배상 조건이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네, 보험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번 전국보험대중선전일을 계기로 여러분께서 막연한 편견 없이 보험 지식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본인 가족 수입에 또 수입 부채, 가족 구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장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름따라 너무 덥죠? 빈통 더위를 싹 식혀줄 남경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영화 연지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리 언니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리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요요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귀빈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였다. 젤을 발라 모두 뒤로 빗어넘겼는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젤이 아니라 포화교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곧은 생머리며 이마 앞에 몇 가닥 남겨진 앞머리며 최신 요행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분명 요행이 지난 옛날 스타일이었다. 그녀가 입은 넓은 치포도 그리고 그녀의 묘화라는 이름도 그리고 그녀는 오늘날 향한게 속하지 않았다. 나는 지어 그녀가 1997년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다고 장담할 수 있었다. 1% 모자란 99% 확신이 섰다. 나는 공포에 찬 눈길로 그녀를 쏘아보았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어디선가 연지를 꺼내 가볍게 얼굴에

0: 오지 않자 참지 못하고 올라와 보니 이렇게 50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1: 여화 씨.
2: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1: 제발 날 놔줘요.
0: 네? 제가 찾는 건 당신이 아닌데요.
1: 제발 날 놔줘요.
2: 나는 불현듯 건장한 남자의 혈액을 팔아 청춘을 유지한다는 여자 귀신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1: 혈액형이 맞지 않을까요?
2: 말이 나오자 어딘가 저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쓰러질 듯한 몸을 흔들거리면서 겨우 지탱했다.
1: 차에서 내릴게요.
0: 벌써 도착했어요? 굴지가에서 내려서 물 웅덩이를 하나 지나면 큰 저택이 네 개 있는데 다들 사대천왕이라고 불렀지요. 제가 바로 왕년 이홍도에서 제일 잘 나가던 기생이었고요.
2: 그녀는 처량하게 웃었다. 굴지가는 아직 멀었다. 석칭으로 절인 물고기란 지역에 도착했을 뿐이었다. 선사는 너무 느렸다. 기나긴 세월을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송곳 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했다. 유일한 소원이라면 한집 앞이 이 전차를 떠나는 것이었다.
1: 여보씨,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라 역사를 잘 모릅니다. 학교 때 통일시험을 볼 때도 내 역사 성적은 H였습니다.
0: 통일시험이란 무엇인가요?
1: 그것은 5년 동안 중학교를 다닌 한 무리 학생들이 함께 시험을 보고 성적을 겨루는 시험입니다.
0: 통일시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참가하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따로 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시험에 참가한답니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여자들은 향강 아가씨 선발에 참가하거나 다른 출세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좀 어렵지요.
0: 하, 참 귀찮은 일이군요.
2: 그녀는 동정을 표했다.
0: 우리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여자는 운이 좋으면 한평생 한 남자만 따르고 운이 나쁘면 여러 남자와 함께 생활했어요.
2: 나는 머리를 들어 눈앞에 있는 당서화국의 기생을 바라보았다. 홍등가에서 색을 파는 아가씨라. 나는 그녀한테 동정이 갔다.
0: 통일시험을 잘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취직했어요?
1: 누가 시험 성적이 나쁘다 했습니까?
2: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1: 나는 그냥 역사에 능하지 않았을 뿐 기타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2: 그녀가 더는 얕잡아 보지 않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1: 통일시험 후 나는 2년간 예과를 다녔습니다. 그 후 전문대학에서 공상관리를 배웠고 지금은 신문사 광고부에서 보조임직을...
2: 문득 자신이 실없어 보였다. 그렇게 속되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귀신 앞에서 자신의 학력과 직무를 진술하는 목적이 단지 그녀가 얕잡아 보지 않기 위함이라니.
0: 얼굴이 잘생기고 성품이 온화하고.
1: 그럼 당신과 그 남자는 첫눈에 반했습니까?
2: 그녀는 또 미소를 머금었다. 손님을 접대하던 밀당의 소단을 뽑기 시작했다.
0: 당신이 저를 도와주면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2: 여자들은

0: 밀당에 고수였다. 남자가 거절하면 다가오고 흥치를 보이면 모르쇠를 놓곤 했다.
1: 당신은 나를 해치지 않겠죠?
2: 제가 왜 당신을 해치겠어요?
1: 그럼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2: 당신은 이미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 말고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0: 이 여자 대신은 아기의 나한테 단단히 달라붙을 작정이었다. 고통스러웠다. 한 번 보고 달라붙다니. 시비 도령인가 하는 남자의 운명이 기구해 보였다.
1: 도울 마음이 있어도 힘이 닿지 않아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그때엔 다른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2: 꼭 결과가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점을 쳤을 때도 그이가 이 세상에 있고 며칠 내에 소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0: 신도들이 주교를 믿는 것보다 더 경건한 신념을 견지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1: 시비도령은 형제자매가 그렇게 말았나요?
2: 아니에요. 그이는 서열에서 두 번째였어요. 하지만 당시 당서 화객들은 자신이 명문 출신에 가족이 많고 화목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앞에 10을 덧붙였죠. 그이는 진시성이었어요.
1: 그럼 이름은 뭐였습니까?
2: 진방이에요.
1: 석당조 이홍루에서 그것도 중생의 마음을 사로잡아 한창 잘 나가는 명기의 진심을 편취해 그녀가 죽어서도 찾아오게 만든 남자가 진방이라.
0: 나는 하찮게 여기어 입을 삐죽거렸다. 오입쟁이에 불과한데 여화는 아무래도 정이 많아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2: 수건 계약이.
1: 수건 계약은 무엇입니까?
2: 왕손 귀공자들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돈으로 체면을 샀어요. 아가씨들이 부름의 응에 접대할 때면 화로수를 뿌린 여러 가지 색상의 수건을 꺼내 손님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이런 수건은 술집의 흰 수건과 달랐어요.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현역 장선자 리림경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여 김혜견 최림 제작의 최유미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직장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이고 걱정거리가 겹쳐 마음이 온통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면 저는 홀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머릿속 잡념을 비우다 보면 차츰 마음이 잔잔해지고 막혔던 일에 해결 실망

마리도 자연스레 떠오르곤 하죠. 지난주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연못가에 줄지어 자리 잡은 능수보들을 바라보며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들이 리듬감 있게 넘늘거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다시 바람이 닿으면 부드럽게 휘감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의 걱정마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연못가 능수보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보드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한없이 부드럽게 길게 늘어집니다. 물가를 향해 아래로 휘늘어진 가지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채 반복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바로 넘늘거리는 모습입니다. 강변이나 공원을 거닐다가 이런 버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버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다양한 사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긴 비단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긴 수염이 달린 수초가 물결에 휘감기는 모습,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까지 모두 넘늘거리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넘늘거리다는 반드시 길게 휘늘어진 형태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격한 움직임이 아닌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바람에 느리고 부드럽게 출렁이는 모습을 담은 넘늘거리다는 고요하고 정겨운 자연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총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이 전문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각지 각 부문에서 장마철 안전 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당사와 문헌연구원이 편집한 기총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일전에 중앙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당의 집권 기반으로 대답함으로써 기층사업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기층에 착안하는 선명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시키며 중국식 현대화가 가장 믿음직하고 지속적인 룡장 원천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조제가 9개, 론술이 287편인 론술 발췌편은 1983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간 습금평 통제 보고, 연설, 문장, 지시, 회시 등 중요한 문헌 192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중 일부 론술은 총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0: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일은 바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종 인민을 마음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본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개혁 발전 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더 공평하고 더 많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공동부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도록 하면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켰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새로 당선된 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인민대회당 동대청에 들어섰습니다. 만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습금평 총서기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라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행복은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며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생산 생활난을 힘써 해결하고 공동부의 길을 확고 부동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민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민생과 이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지를 시찰하든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든 군중의 행복한 생활을 깊이 관심했습니다. 2013년 11월 호남 상서 화원현 18동촌을 시찰할 때 총서기는 처음 정멸 가난 구제 이념을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가난 구제 차관할 때 절대 구호만 외치거나 높은 목표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실사 구시와 현지 실정에 따른 분류 지도 정밀 가난 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석의 지침에 따라 18동촌은 현지 실정에 맞는 농촌 관광, 묘수, 특색 재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2017년에 빈곤의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현재 18동촌은 주변 마을과 손잡고 향촌진흥의 길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18동촌 묘수문화산업요한회사 책임자 진국도는 묘수 기회를 전승하는 한편 진흥 작업장의 관광제품, 문화장애제품을 통해 수입 증대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빈곤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위해서 습금평 총서기는 친히 출정하고 동료하는 한편 5급 서기 책임제를 내고 전당을 동원해 공략전을 치렀습니다.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왕효평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업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기층의 취업 공간을 넓히며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기능 훈련 항목을 시행하고 농민 보무자의 취업 경로를 넓힐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에 탈 군체에 대한 취업 원조를 전개해 그들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수입 증대를 실현할 것입니다. 병 보이는 문제는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면 전국적으로 1호 보건기구가 110만 개에 달하며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리고 김밀형 도시의료그룹 시범사업을 전개한 도시가 81개, 김밀형 현역 1호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

0: 와 구가 2천여 개입니다. 진령복지에 위치한 섬서선 상락시 상남편에서는 산길이 멀고 구급치료가 지연되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자원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현역 네트워크의 통일적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상남현 병원 이무과 부수임 소훈박에 따르면 가장 먼 향진의 경우 현 소재지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졌지만 지금은 반시간 구급권과 통일 배치 지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영내 1호 구급차 24대를 전부 시스템에 접속시켜 전문가가 원격으로 실시간 지도를 하고 차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바로 인민이고 인민은 바로 강산입니다. 강산을 통일하고 지키는 것은 인민의 마음을 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료보건체계,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기초교육 보급률과 관근지표가 중고소득국가의 평균 수준을 전면적으로 초월했습니다. 교육부 부장 회진붕은 당조항의 교육강국 건설계획 요강을 발표한 후 교육 분야는 이미 3개년 행동계획을 가동하고 실시하고 선호여 6대 류형의 개혁 방안을 출범해 교육강국 건설에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해서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공동부의 길에서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인민의 생활 품질을 부단히 격상시키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삶았습니다. 올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에서 교육, 사회보상과 취업, 보건건강, 주택보상 등 4대 지출이 점하는 비중이 41.3%에 달해 최근 몇 년간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신주대지에서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 화려한 민생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새로운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의 령도는 사회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당기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군기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당을 따르면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장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한 연설이 전군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한 장병들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시종 당의 말을 따르며 군대 건설의 근본과 강군의 혼을 다지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된 임무에 몰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필승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인 로켓군 모부 장병 하현달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총취하면서 격동된 마음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군은 당정이 직접 장악하고 사용하는 전략 역량이며 당에 대한 로켓군의 충성은 타고난 요전 혈맥이자 시종 변하지 않은 정치적 본색입니다. 올해는 전략미사일 부대 창설 60주년입니다. 신시대 로켓군 장병으로서 우리는 매번 실장기 조작과 모든 훈련 임무에서 절대적 충성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직접 조작하고 당의 지휘를 굳건히 따르는 것을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의료군 제80집단군 모료단 장병학봉은 기총지휘원으로서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하는 것은 바로 습금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방침을 전면 관찰하며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단호히 관찰하고 습금형 주석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습금형 주석에 책임지고 습금형 주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부전구 해군 항공병 모부대 장병 리덕덕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백년 대당이 영원히 생기를 유지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체계적으로 초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해일선에 주둔하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상 정풍을 전개하고 정치 종전과 훈련을 심화하며 혁명적 단조를 강화하는 한편 시종 인민군대의 순결성과 영광을 유지해 군기가 영원히 당기를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모장경찰 사천총대 조종회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홍군련대로서 반드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당정과

0: 중앙 군사위원회와 고도 일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근무와 임무 수행,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전 과정이 융합시키고 인민을 위해 총대를 메고 인민을 위해 싸운다는 성스러운 직책을 명기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공략전을 잘 치를 것입니다. 습근경 주석은 종치 건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에 의한 군대 관리를 조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고 이민 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하며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들은 습근경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건설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3단계 전략적 배치를 단호히 관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리론, 군대 조직 형태, 군사인원, 무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의 전략적 체계와 능력의 일체화를 다지고 제고하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할 것입니다. 해군 사춘함 신위는 습근경 주석은 우리에게 신시대 청년들이 기계와 의지, 저력,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으며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당과 인민의 기대를 줘버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사춘함은 바로 젊은 전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경 주석의 당부를 실천하는 일선 대우로서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다지고 당당히 책임을 짊어지며 청춘의 분투를 강군 사업에 용납시키고 실제 성적으로 신시대 청년 군인의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을 것입니다. 중부 작전국 공군모부 장병 한우는 신시대 공군 장병으로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1: 술래만은 신강 생산 건설 병투한 탑성 지구 유민현의 가다족 이사로서 멸심산 속 옥죽구를 오가며 옥주민들의 건강을 수였습니다. 올해 71세인 우하스 소레만은 신강 탑성 지구 유민현 목축업병원 원내과 부주임 이사로서 퇴직해서 이미 11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마다 몇 번씩 목축구를 찾아 목축민들에게 진찰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축구에서 진료를 하려면 발품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랜 시간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우하스는 뛰어난 전과 이수를 갖췄습니다. 목축민 무치 레베키 레헌바이는 우하스 이사가 다닌 일부 지방은 우리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하스는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뿐만 아니라 산모의 난산, 골절 치료에도 능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하스는 어릴 적부터 목축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축민들이 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75년 탑성 위생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가상외진 목축구 이동 진료소를 선택했습니다. 목축민들의 계절적 이동을 따라다니는 우하스는 매년 거의 10개월 동안 목축 지역에서 병을 보았습니다. 지난 52년간 우하스가 다녀간 순회 진료 거리는 무게로 20만 킬로미터, 출산시킨 신생아는 1,000명, 치료한 중증 환자는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하스는 하는 일 보잘것없지만 목축민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반평생을 목축민들의 건강에 몰두한 우하스는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해서 한 줄도 안 되는 그는 또 약상자를 메고 지역사회를 찾아 주민들에게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5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우하스는 지역사회에 건강봉사소를 차렸습니다. 이어 많은 이사들이 동참하면서 무료 진료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하스는 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내오고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이끌고 독거로인, 장애자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방문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우청진은 봉사를 한두 번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며 우하스 이사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0: 최근 연간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종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화 관광 소비와 도시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절강청 용파시 역내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는 이미 만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 재단은 현재 제도적 지원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숙박업소

0: 달리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념의 호텔이나 민박과 달리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프런트 테스트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객과 운영자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3일 동안 뇽파 봉륜구의 온라인 예약 숙소 사용률은 100%, 여름 방학 기간은 90% 내지 95% 수준을 유지합니다. 규범화 운영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입실 정보의 정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뇽파시 봉륜구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 신혜윤은 올해부터 현지에서 보급한 스마트 잠금 장치가 좋은 해결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있기 전에 고객이 플랫폼에서 예약을 했지만 실제로 입실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잠금 장치를 설치한 후 고객이 얼굴 식별을 통해 블루투스로 문을 열어야 하므로 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뇽파 경찰은 봉륜 안이구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출시해 모든 온라인 예약 숙소 이용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 체크인을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뇽파시 공안국 봉륜구 분국 치안관리대 대장 심소윤은 객실마다 하나의 코드를 적용해 공안, 주택건설, 소방, 보건 등 여러 부문이 일상 점검을 할 때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기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다 부문 간 연결을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강성 뇽파시 공안국 봉륜구 지구국장 공건파는 밀집한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 장소에 대해 향후 프런트 테스크를 설치하고 숙박업 특수업종 허가증 신청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추가해 운영 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건파는 많은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교재가 많아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감을 격상시키고 환경도 개선해 운영자의 자신감을 증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1: 주황기상대가 6일 오전 6시 폭우 주황색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6일 오전 8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북부와 동남부, 광동 남부 연해 호남, 서남부와 동북부, 호북 동남부, 안휘 북부, 강서 북부, 산동 남부 등지의 일부 구역에 폭우가 내리고 광서 동남부 연해와 광동 서남부 등지의 일부 구역에 특대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 지각 부문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장마철 안전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총력을 다해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가홍수방지와 가뭄대처 총지휘부 办公실과 응급관리부는 5일 재구조실무소 2개를 광서와 료동에 추가 파견해 현재 재구조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광서 방성항 시에 큰 비 또는 폭우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큰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서 흠주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지휘부는 5일 홍수방지와 태풍방지 응급대비안을 2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5일 저녁 6시까지 흠주 시내 침수가 10cm를 초과한 구간이 7곳이 달했습니다. 흠주시 도시관리국 방공실 석봉부수임은 현재 흠주시 도시관리국 개통은 전원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중요한 지점에 대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서 계속 배수 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휘 동릉에서도 호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는 스마트 홍수 방지 체계를 가동해 침수 구역, 펌프장, 강기술기 설치한 고화질 전자 카메라 300여 밝혔습니다. 저수지 물을 방출해 일부 용량을 비우는 것은 후기 홍수 방지에 유소합니다.
0: 드라마 정무부는 선지 제작 기회를 조선으로 젊은이들이 천년의 선지 제작 기회를 전승하고 현지 산업을 진흥시키는 본토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중앙방송총국에서 방송한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촬영지인 안의경현도 많은 관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소 모형 문화유산과 영상문화장애의 이중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는 한편 스크린 장면을 몰입 우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손을 살짝 들어도 종이 구멍이 나기에 난이도가 크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일꾼들이 이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해야 하기에 그들이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현 선지마을은 드라마 내용에 따라 먼저 드라마 장면의 실제 착지 작업을 보여주면서 관광객들이 한순간에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운영 책임자 류상은 아미스타일 건축 시체로 이루어진 선가 대원은 극중 선씨 예집의 본 모습에 따라 일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기 프로젝트 건설에 종묵은 드라마 투어를 삽입하면서 모든 설계 배치가 극중 장면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경현은 소륙 문화 관광 자원을 동합해 조제 관광 로선을 분류해 설계하고 창의적 종이 접기, 중국풍 조비식 부채, 손지 문화상의 선물 세트 등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태와 잠대곰 등 문화창의 콘텐츠와 연동해 세련된 문화창의 제품을 손보인 동시에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수작업 공방을 건설하고 몰입식 미니 공연을 출시했습니다. 경현 문화관광투자그룹 요한회사 책임자 도봉은 관광 열기를 진정으로 문화관광의 장기적 우세로 전환시켜 손지 문화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공연이었습니다. 7월 5일 저녁 9시 43분 해남 상업 우주 발사장에서 장전 8호 갑 운반 로켓이 전범 저궤도 15 위성을 예정 궤도에 발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범 별자리는 우리나라가 건설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별자리 기획으로서 지구 표면에서 300km 내지 2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위성을 배치해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인터넷망 프로젝트입니다.
0: 온라인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7월 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영화 흥행 수입이 예매를 포함해 20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 여름철에 국내외 신작 영화 90편을 陸속 개봉할 예정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신규 국제항공 화물 로선이 92갈래, 항로 구조는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하며 주요 운송 부목은 국제전자상 거래, 첨단 제조 관련 화물입니다.
0: 베네수엘라가 5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강진 조난자가 이미 3,342명, 부상자가 16,740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제1진 긴급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5일 밤 북경을 떠났습니다. 구조 물자는 발전기, 종수차, 태양광 조명 장비, 텐트, 담요입니다.
1: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해상정보센터가 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일까지 72시간 동안 미국의 호황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척이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 일평균 138척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0: 석유 수출국 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산유국 7개가 8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평균 18만 8천 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요 산유국은 연 5개월 동안 증산을 유지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일 새벽 2026년 북중미 월드컵 16강 토너먼트에서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대1로 꺾으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병어 근인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1: 안심해도 괜찮아. 주민들의 생활이 이미 많이 개선됐어. 나는 널 보러 자주 올 것이고 또한 백리촌에도 자주 올 거야. 문수야, 내가 참 그립다.

0: 보이는 백미촌의 생활이 날로도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빈곤에서 벗어나 농촌 진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마을도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노동에서 모든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황문수처럼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가장 험난한 길을 걸으며 가장 외진 마을로 갈 것입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분투하고 그곳에서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 학혜연 선생님과 황목석이가 프로그램에 나와 여러분과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사상 해설인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당의 용도를 견제할 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황문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빈곤 퇴치 사업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사적은 따라 배워야 할 바이고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우 강력한 영도력, 조직력, 집행력으로 전국 인민을 단합시켜 난관을 극복하고 개척 진취하면서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정치 보장과 조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와 실천은 우리 당이 습근평 동지의 당주왕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 신시대 당과 국가의 위협 발전과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진척을 추진한 데 대해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은 신시대에 거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이미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높은 공감대와 공동의 의지로 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위대한 로정에 씌어지고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며 우리 당이 모든 불확실성에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큰 확실성,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보장으로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기의 식구 첩첩 산 중에 들어서 산 하나를 넘으니 또 다른 산이 마가선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대한 분투로 백년 위업을 창조한 우리 당은 필연코 새로운 위대한 분투로 새로운 위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며 중국 공산당은 최고 정치 지도 역량이라고 명확했습니다. 오늘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파악하여 당의 영도를 당과 국가 위협의 재분야, 각 방면, 각 고리에 구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역사적 소임을 완성하고 당과 인민,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여 더욱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이번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황일병 연구원과 경전 해설인 강진 교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설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년대당은 청춘의 생기 마지막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기의 시 두 수를 함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상을 학습하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过松原，晨吹西宫殿。杨万里，莫言下岭便无难。转得行人错喜欢。朕入万山圈子里，一山放出一山难。晓出净慈寺，送林子方。 杨万里，毕竟西湖六月中，风光不与。

0: 十同，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
1: 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병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 대명은 탄소 시장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0차 제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기간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 사업 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녹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립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 시장은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 에너지, 저탄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화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 있어 탄소 시장은 환경 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림 탄소 싱크 등 저탄소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수익을 취업 촉진, 민생 개선, 사회 불평등 감소에 돌려 브라질의 지속가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수입할 것입니다. 당면 글로벌 녹색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연맹의 설립은 시대의 발전세에 부합됩니다. 회원국은 탄소 시장 규칙 건설, 탄소 배출 회계, 시장 신용 기재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탄소 시장에 대한 각 회원국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녹색 발전 분야에 돌리고 기후금융, 녹색투자, 지속가능한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위해 견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기타 파트너들은 공동협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도전의 경종을 울린 세계 여러 지역의 극단적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수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폭염과 홍수, 폭우 등 극단적 날씨 사건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상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국제기구와 전문 인사들은 오염물 방출 감축과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극단적 날씨의 위험 부담을 막아내는 관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에서 보기 드문 폭염 날씨가 두 차례나 나타났습니다. 5월 유럽 서부는 절기보다 이른 강렬한 폭염 날씨가 나타났고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 기온은 당월의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어 6월에 유럽 지역의 광범한 범위에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유럽, 북유럽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 여러 나라의 고온 기록을 연이어 쇄신했습니다. 독일의 최고 기온은 섭씨 41.7도, 제습온은 섭씨 41.1도, 핀란드는 섭씨 40.5도에 달해 영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마르크와 스위스 등지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고온 날씨가 동시에 관측됐습니다. 미국 중동부의 광활한 지역에서 최근 지속적이고 위험성이 강한 폭염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다가 고습도 날씨가 겹치면서 체감 기온이 더욱 높았습니다. 올 3월 미국 동해안에서 폭설과 강풍 날씨가 나타나고 서부에서 보기 드문 폭염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하와이는 극단적 폭우와 홍수가 나타나는 복합형 극단 날씨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폭염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인디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네팔, 스리랑카에 파급되고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은 섭씨 50도에 접근했습니다. 올 5월 남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극단적 날씨가 출현했습니다. 폭우와 홍수, 번개, 파괴적인 강풍과 강설 날씨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따르고 기초시설과 환경이 파괴되고 기본 봉사가 중단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국가재난관리센터는 이번 재해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했습니다. 극단적 세계보건기구는 또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날씨가 다발하고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1세기 80년대에 이르러 유럽 지역에서 홍수의 영향을 받는 신규 인구가 해마다 25만 명 내지 40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극단적 날씨는 인프라 시설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폭염 날씨로 인해 벨지크와 단마르크, 프랑스, 영국 등 나라에서 열차편 연착이나 운행 중단 문제가 속출하고 포장도로와 레일 변형 등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1년부터 2080년까지 극단 날씨가 도로와 철도, 수로, 항구 그리고 항공허브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학원 교수 안나 마브로제니 등 전문가들은 현대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행 논리는 대부분 온화하고 예측 가능한 기후라는 역사적 가설을 기반했으므로 유럽 여러 지역의 학교와 양로원, 병원,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은 현재의 고온 날씨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수년 동안 수차나 경고했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3일 발표한 뉴스 공보에 따르면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엘니뇨 상태가 앞으로 몇 달 내에 빠르게 강화될 것이며 이로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 폭염과 가뭄, 폭우 등 극단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웹사이트는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 활동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복합형 극단 날씨 사건의 발생 확률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80배입니다. 대기 중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달리 메탄은 일반적으로 10년 내지 20년이면 분해됩니다. 따라서 메탄 배출을 대폭 줄이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냉각 효과를 낼 수 있고 한 세대라는 시간 내에 지구 온난화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훈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연맹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량년염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훈춘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질에 입각해 감독 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0: 안도 장백산 천연광채소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일원 광천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어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진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다래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토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1: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출근길 발걸음은 천근 만근.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정신은 몽롱하고요. 점심 먹고 기운 좀 차려볼까 싶지만 잠은 더 쏟아집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이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힘이 솟습니다. 퇴근만 하면 되살아나는 기적의 컨디션. 집으로 가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The Simple Th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피디의 FM 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찾아온 남자 마홍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2: 네.
0: 같고요. 네, 어찌 보면 오늘 노래가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
2: 네.
0: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2: 네.
0: 맞추기가 제일 힘든 노래가 아닐까 하는
2: 맞습니다.
0: 그런 생각도 드네요.
2: 뭐 아예 맞출 수가 없다고
0: 그렇게
2: 저는 봅니다.
0: 장담하시네요.
2: 예. 그리고 오늘 노래 두곡 준비하는데 두곡 중에 한 곡은 저희 연변의 작곡가죠. 도짐은 작곡가님께서 또
0: 네.
2: 작곡하신 음악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 연변에 이렇게 좋은 곡을 쓰는 작곡가들도 있구나라는 걸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0: 네.
2: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2: 네.
0: 곡은 어떤 곡으로 불러주실 건가요?
2: 첫 곡은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2: 네.
0: 네.
2: 너무 유명한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중국 가수의
0: 아,
2: 곡이어서
0: 네.
2: 일단 부르고 맞추시는 분들이 있겠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래요. 어떻게 준비되셨다면 바로 또 들려드릴까요?
2: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오늘의 첫 곡,
1: 네.
0: 듣고 왔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망우 씨가 이제 또곡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여기 FM 데이트에서 아마 이제는 방송을 생방송은 8년째 지금
0: 네,
1: 하고 있나요? 8년
0: 그렇죠.
1: 넘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0: 저도
1: 노래입니다.
0: 처음 듣는
1: 네,
0: 곡입니다.
1: 이게 뭐 허송 노래인가라고 말하는데 좀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고요. 저 말은
0: 네.
1: 무슨 말인지 일단 저지른 가수의 甜甜的라는 곡입니다. 네.
0: 네.
1: 제가 요즘 학생들 같이 뭐 어린이를 데리고 이제는 좀그 광장 같은 데 나가서 버스킹 하려고 준비하니까
0: 아, 네.
1: 뭔가 여름에 좀 달달한 노래, 버스킹 할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요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0: 네.
1: 네, 그 중에 한 곡입니다. 네. 뭐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던 것처럼
0: 네.
1: 지금 뭐 사랑을 이렇게 달달한 사랑을 한입 깨물고 싶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좀 어떤 가사는 너무 소름끼쳐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는데 되게 느끼하고
0: 네.
1: 귀여운 고백 그런 사랑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1: 그래요?
0: 네.
1: 저 이게 너무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저는
0: 그래요.
1: 워칭칭다 할 때부터 바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한 명도 맞추신 분이 없더라고요,
0: 네.
1: 지금.
0: 그래요. 이제 버스킹에서도 이 노래를 또 부르신다는 얘기시죠?
1: 네, 학생들이 부릅니다. 네,
0: 학생
1: 저는 옆에서
0: 친구들이.
1: 반주만 해주고, 저는 옆에서 반주만 해주고,
0: 네.
1: 학생들이 이 노래 생각 밖으로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네, 요즘.

0: 혹시 보스킹은 그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1: 아,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0: 아,
1: 와가지고, 네.
0: 맞습니다.
1: 계획은 월말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가고
0: 아, 거의 뭐 매일 잠깐씩이라도 비가 계속
1: 있어요.
0: 내렸기
1: 네. 네.
0: 때문에,
1: 비가 없어야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0: 네.
1: 오늘은 가자 하겠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0: 혹시 장소는 정하셨나요?
1: 장소 일단 저 백리성, 네,
0: 아,
1: 백리성 앞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계속 하던 그
1: 네.
0: 장소죠?
1: 거기는 뭐 무대가 없는 무대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에 거기서 버스킹 너무 많이 해서.
0: 그러면 이제 뭔가, 날씨가 무척 좋은 날이면,
1: 네.
0: 아, 버스킹을 볼수 있겠다고 가시면 되겠네요,
1: 아, 네.
0: 그거.
1: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잠깐
0: 그렇죠.
1: 들려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0: 네, 그래요. 자, 첫 곡으로, 네, 또, 마홍씨의 달달한, 네, 노래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은 아까 힌트 주셨지만,
1: 네. 네.
0: 저희 이제 연변의 또 작곡가죠.
1: 네.
0: 도지문 씨가
1: 네.
0: 쓴 곡이고요. 어떻게 이 노래를 또
1: 네.
0: 선곡하게 됐는지 저는, 네,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1: 아,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도 좀그 연변의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좀 부르자, 좀 많이 하자, 이런
0: 네.
1: 취지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럴 때문에 늘 들려주는 노래가 이 곡이었습니다. 뭔가 학생들이 불러도 뭔가 좀 힙합스럽고 랩 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는데,
0: 네.
1: 예, 아무튼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달달한 사랑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뭐 중국 음악이라면 그
0: 네.
1: 꾸용전화 뭐 제가 들어도 못본 노래를 요즘 친구들은 해가지고,
0: 뭔가 요즘 밈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하죠.
1: 네,
0: 그런
1: 그런,
0: 노래를
1: 예, 뭐
0: 많이
1: 이렇게 인터넷에서
0: 좋아하죠.
1: 유행하는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니까.
0: 네.
1: 아무튼 이렇게 추천했지만 할 때마다 추천할 때마다 까이는 곡인데, 예,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곡,
1: 네.
0: 또 어떤 곡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의 두 번째 라이브 곡
1: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를.
1: 네, 뭐,
0: 네.
1: 저도 가끔 제목이 헷갈려서. 네, 떠주문 가수의 그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0: 네.
1: 찾아보고 했던 곡인데.
0: 아, 네.
1: 제목은 그 저희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면 특별한 관계라는 곡입니다.
0: 네.
1: 특별관시라는 곡입니다.
0: 이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1: 네,
0: 들고.
1: 뭐 이런 필이 올 때면 또 거부할 수
0: 아,
1: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0: 느낌대로 가는
1: 아,
0: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네. 자, 오늘 두곡잘 들어봤고요. 네. 특히 두 번째 곡이 조금 더 달달했던
1: 아,
0: 것
1: 네,
0: 같은
1: 예.
0: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마시멜로라는 가사가 있어서 조금 더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자, 아쉽지만 또 망우 씨와 저는 인사드려야 할것
1: 네,
0: 같고요.
1: 아,
0: 자,
1: 벌써 26분이 이렇게 되었네요.
0: 그러게요.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여름에도, 요즘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선선해서 좋은데, 여름에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더우시면 맛있는 냉면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또 재밌고 유쾌하고 또 시원한 여름을 예,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더 달달한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저도 마웅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소나기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이 시간대면 우리의 인생 작품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하면서 오늘의 첫 작품입니다.

집 찾아 돌아온 오리 함께합니다. 김순옥. 몇 년 전 나는 그림 같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유난히 내 마음을 사로잡는 오리 조각상이 있다. 매번 오리 조각상을 볼 때마다 지나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1996년 7월 26일 남편은 날마다 커가는 아들딸의 교육비 때문에 허약한 몸을 끌고 한국으로 돈벌이 떠났다. 남편이 떠난 집은 휑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손에 일도 잡히지 않았고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했다. 남편이 떠난 뒤 몇 며칠 비가 계속 내렸다. 어느 하루는 비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치더니 15년 동안 끄떡없는 굴뚝이 넘어지고 집 뒤벽이 와르르 무너져 수수대로 엮은 삿대만 앙상하게 남았다. 내 마음도 굴뚝과 함께 와르르 무너졌다. 연약한 여인이 남편의 해지기 전에 굴뚝을 세워주었다. 할아버지는 떨어진 벽은 비가 그치면 다시 도와주겠으니 걱정 말라고 위안의 말씀을 남기시고는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 숙여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뿐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이때로부터 나의 고생문이 열렸다. 매일 힘든 농산일을 하며 어린 두 자식을 돌봐야 하고 집에 있는 짐승들도 먹여야 했다. 그중 오리가 제일 힘들게 했다. 돼지와 닭은 가두어 놓고 먹이고 청소만 하면 되지만 오리는 물놀이 가겠다고 꽥꽥 소리 질러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르기는 힘들어도 오리알 주는 재미가 있었다. 알을 팔아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는 데는 쏠쏠했다. 그래서 강을 끼고 논 옆에서 사는 우리 마을 분들은 집집마다 오리를 길렀다. 해마다 힘든 모내기를 끝내고 갓 깬 새끼 오리를 사다가 논에 풀어서 길렀다. 힘들던 모내기로 어깨가 축 처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벼와 새끼 오리를 보면서 가을의 풍작을 꿈꾸며 새 힘을 얻곤 했다. 나도 해마다 오리를 길렀다. 동네 분들의 덕분에 굴뚝은 세웠으나 집 나간 오리들이 돌아오지 않아 비닐을 쓰고 오리 찾으러 논으로 향했다. 목청을 높여 야야야야 하고 불러도 평강벌 그 넓은 논에서 오로지 개구리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주룩주룩 비 내리고 시간은 밤으로 향했다. 물과 생사 박투를 벌이는 오리를 보고 집도 찾지 못한다고 툴툴거리며 도랑에 뛰어들어 오리를 한 마리씩 붙잡아 도랑에 올려보냈다. 그러나 절대 무리와 떨어지지 않는 오리들은 도랑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올려보낸 즉시 대굴대굴 굴러 다시 도랑에 떨어지곤 했다. 한참 신갱이를 써도 오리를 몰아올려 보낼 방법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오리 한 마리만 붙잡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나는 15살 나는 아들과 9살 나는 딸을 데리고 오리를 놓을 수 있는 주머니를 들고 또다시 냇가로 향했다. 그 사이 오리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갔다. 좀만 더 내려가면 해란강과 합치는 합수목이었다. 나는 허리를 치는 도랑에 뛰어들어 오리를 붙잡아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주머니에 놓고 날 들어 주머니 아궁이를 쥐게 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겨우 오리 8마리를 구했을 때 다른 오리들은 세차게 흐르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해란강 따라 떠내려갔다. 해란 내달렸다. 야야야! 오리야! 오리야! 아무리 불러도 오리는 대답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남편의 빈자리, 오리를 눈앞에서 잃어버린 서름이 몰려와 눈물이 샘처럼 솟았다. 해란강을 저주하며 하늘을 원망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만 펑펑 쏟았다. 오리를 잃어버린 서름보다는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가야 할 걱정이 더

막막했다. 비를 맞으며 한참 울고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그때서야 옆에서 울고 있는 아들딸이 보였다. 아들은 어머니 인진 집으로 가기셔. 어리들이 물살이 센 해랑강에서 못 나옵니다. 해랑강 물에 둥둥 떠서 바다로 갈 겁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기셔. 비도 내리는데 가기셔. 하며 나를 달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 오리를 잃어버렸어도 나에게는 아들딸이 있으니깐 이 애들을 잘 보살펴야지 라고 생각하며 아들딸을 바라보았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딸들을 데리고 무겁게 발걸음을 뗐다. 오리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둘러매고 맥없이 집으로 향했다. 20마리나 되던 오리를 눈 깜빡할 사이에 절반이나 잊어버렸으니 애들에게 대충 저녁을 차려주고 김빠진 고무풍선처럼 훌렁 방에 들어가 드러누웠다. 우리 오리들은 해랑강을 따라 어디까지 갔을까? 인젠 영원히 오지 못할걸?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나의 머리에는 온통 오리 생각뿐이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오리들도 점점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나도 새로운 기분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집일, 반일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열 서너 날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다. 내가 한참 꿈에서 오리를 찾으며 헤매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어대는 오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들어봐도 틀림없이 우리 집 울타리 밖에서 오는 오리 소리였다. 나는 잠자던 옷맵시로 문을 열고 부랴부랴 달려갔다. 우리 집 대문 밖에 한 무리 오리들이 목청껏 깨깨 소리치며 나를 많이 쳐다봤다. 세상에 너희들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너무도 반가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집 찾아온 오리들은 나를 보더니 더욱 요란하게 꽥꽥꽥 소리 질렀다. 오리가 소리 높이 지르는 바람에 옆집 할아버지도 눈을 비비며 달려나왔다. 나는 너무 기뻐서 진우 할아버지 우리 오리 왔었구마 오리 왔었구마 하며 소리 질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우 할아버지는 너네 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게 어떻게 집을 찾아왔니? 자네 아들딸이 공부를 잘하더니 오리들도 특별히 청명한 모양이네. 이게 며칠 만이야 열흘도 넘었는데 저놈들이 어디까지 갔다가 어떻게 왔을까? 하며 감격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의 두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두루루 흘러내렸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험한 고생을 겪으며 집을 찾은 오리들에게 얼른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오리들은 제 집을 찾았다고 좋아서 한국 간 남편도 지금은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소식이 드물지만 언젠가는 빚 갚고 아이들이 공부할 돈도 마련해 가지고 무사히 꼭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타향에서 말 못할 고생을 한 남편이 돈 보따리를 들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정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진감래라고 우리 부부는 힘을 합쳐 아들, 딸들을 잘 키웠다. 아들은 중경교통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까지 따고 1급 공정사가 되었고 딸은 중국정법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쁜 오리 조각상이 있는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와서 젊어서 못다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다. 네, 김순옥 씨의 집 찾아 돌아온 오리 함께했습니다. 오리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에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하늘은 열심히 사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에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품 박정자식의 엄마와 사과배 보내드립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연변의 특산품 사과배는 맛도 좋지만 건강에 유익하여 건강보건식품 중 으뜸이다. 사과배는 오래전부터 전국에 알려지면서 연변의 자랑으로 인기를 끄는 과일이었다. 엄마는 생전에 사과배를 좋아했다. 그 시절에는 흔한 사과배도 가을 사과배 처리되어 생산대에서 집채로 사다가 집집의 인수에 따라 나누었다. 엄마는 선천성 기관지염이 있어 늘 기침을 달고 살았다. 딸 셋을 연속 낳고

여덟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다. 앓는 엄마의 할머니의 어린 자식 다섯을 먹여 살리기 바빴던 아버지는 엄마가 기침을 심하게 할때 가끔 사과배를 사다가 토종굴에 숙성시켜 먹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충치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어온 엄마는 단것에 자극을 받으면 또 통증이 오기에 기침을 못게 할 방법이 따로 없어 사과배를 그대로 드셔야 했다. 아버지는 엄마의 이빨 통증을 잘 알기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느 날 사과배 몇 알을 사다가 잘게 썰어 엄마에게 주었는데 마침 밖에 나갔던 어린 자식들이 집에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한 술, 두술 자식들의 입에 떠넣어 주다 보니 엄마에게는 또 차려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남은 한 알의 사과배를 얼른 감추었다가 몰래 엄마에게 주었지만 한입 물었다가 뜯지 못하고 삭은 이빨만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통증을 일으켜 엄마는 그렇게 드시고 싶었던 사과배 한 알도 마음대로 드시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등끝객의 이빨 아픈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고 손재봉침에 신라를 한뜸 한뜸 박아 가다가도 한숨 꺼지도록 고통을 호소했다. 불쑥불쑥 들려오는 엄마의 신음소리는 지금도 귓전을 때린다. 그때 그 시절, 엄마가 좋아하던 사과배였지만 아픈 이빨 때문에 드시지 못했던 엄마의 아픔은 지금도 내 마음을 파고내린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고 뼛속까지 새겨진 엄마의 사과배에 깃든 일들을 잊을 수 없다. 지금처럼 믹서기로 갈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40대 초반부터 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여 별의별 고생을 다 해오면서도 또 엄마의 유전으로 이빨 아픈 고생을 겪을 때마다 엄마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 엄마가 그리울 때가 많았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다음날 1시에 잠들 수 있었다. 겨우 3시간 잘수 있을 정도였고, 2주에 한 번은 1시간 더잘수 있어 행복한 주일에 배를 깎아 먹을 때마다 엄마가 좋아했던 연변 특산인 사과배에 깃든 엄마의 이빨 통증을 잊을 수 없어. 그때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배인데 하면서 외우곤 했다. 내가 그토록 엄마의 이빨 아픈 고통을 잊지 못해 애달파했던 것은 단순히 엄마가 사과배를 드시지 못했던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온순한 성격의 엄마는 사람들에게 천상 여자라고 불리우며 복장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늘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로 넘쳐났다. 어느 집에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픈 몸에도 대가 없이 발벗고 도와주었고, 또 서로 도우며 베푸며 살아가는 성품을 자식들에게 선수 가르치셨다. 감동한 동네 이웃들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사과배를 가져다 주곤 했는데, 엄마는 번번이 다 받지 않고 절반씩 나누어 같이 드시도록 했었고, 본인은 드시지 않고 자식들에게 한 알이라도 더 먹으라 나누어 줬다. 엄마의 모성애는 위대한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식들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아가는 정신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고상한 정신을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정정숙의 명태교 안녕. 세월은 흘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건 추억입니다. 소시절에 명태국 먹던 일이 이 시각 마치 영화 필름 마냥 뇌리를 스쳐 지납니다. 배고르며 살아오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했습니다. 때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 소한 날 우리 엄마는 어쩌다 생활 개선한다며 명태 두 마리 사다가 물을 한가마 가득 붓고 벌렁벌렁 끓였습니다. 이윽고 한참 지나서야 우리 엄마가 다섯 사발에 명태 두 토막씩 골고루 풍겨놓고 국물을 떠주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연신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올망졸망 다가앉은 우리 다섯 남매는 그 순간이 미처 말 한마디 할 새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웃으며 입을 쓱쓱 문대면서 거의 다 먹고 사발굽을 낼 때에야 엄마 아빠 국사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구리 쩍 벌린 명태머리만 달랑 담겨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빤히 보면서도 정녕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른이어서 명태머리만 자시고 우리는 아이들이어서 명태고기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청산류수라 어느덧 세월이 흘러 흘러 내가 출가하여 세간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추운 겨울날 외손주 외손녀가 보고 싶다며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엄마가 제일 즐겨 잡수시는 동태를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명태국 끓여 큰 국그릇에 가득 담아 밥상 위에 올려놓으며 어서 드시라 권했습니다. 역시 명태 맛이 제일이구나. 맛이 좋아. 엄마는 흡족해 하시면서 콧등에 땀을 닦으시며 희색이 만면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콧마루가 찡해 나서 끝내 울었습니다. 그토록 우리 엄마도 명태 고기를 더 즐겨 잡수시는 줄 알게 되었으니 이 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내가 너무 미워서 엄마를 끌어안고 목매여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세월도 무정하고 하늘도 무심합니다. 내가 엄마에게 명태고기를 실컷 대접시키며 효도해드려야 할 때 하늘은 무정하게 착한 우리 엄마를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 내 야속한 심정을 그 누가 알아줍니까? 안타까운 내 심정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한단 말입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일이 가슴에 늘 걸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줄곧 명태국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오 명태, 너와 나 안녕. 네, 명태여 안녕. 제목을 볼 땐 저는 좀 다른 내용을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엔 또 이렇게 아픔이 엮여있는 그런 인생 이야기였네요. 네, 오늘 시간에는 세 분의 작품과 함께 했는데요. 모두 우리네 인생계 명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련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르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

하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타오키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조이는 저 남은 고기들이 햇볕에서 상할지 말라버릴지 알 수가 없으니 지금 배는 고프지 않더라도 먹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놈은 아직도 끄떡도 없고 침착하다. 나는 먹을 것을 챙겨 먹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나, 좀 참아라. 이렇게 먹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 고기란 놈에게도 뭘 좀 먹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형제가 아니던가. 그렇지만 죽여야 한다. 그러자면 기운을 내야만 한다. 그는 천천히 그 쐐기 모양의 살점들을 차근차근 모두 씹어먹었다. 그는 바지에 손을 닦으면서 불쑥 몸을 일으켜 허리를 쭉 폈다. 자, 이제 줄을 놓아도 좋아. 소나, 내가 그 어리석은 뻔뻔한 짓을 그만둘 때까지 오른팔만 가지고 고기를 다루어 볼 테다. 그는 왼팔로 잡고 있던 그 육중한 줄을 왼발로 밟았다. 등으로 줄의 힘을 받으며 뒤로 누웠다. 제발 좀 쥐가 풀리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기도드리듯이 중얼거렸다. 저놈이 이제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만 고기는 잠잠히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놈의 계획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면 또 펴지지는 않았다. 아마 해가 뜨면 펴지겠지 생각을 하며 위로를 했다. 아마 금방 먹은 그 기운 좋은 싱싱한 날다랑어가 소화가 되면 펴지겠지. 꼭 펴야 할 때가 되면 무슨 짓을 해서든지 펴고야 말 테다. 그렇지만 지금은 억지로 펼 생각은 없다. 저절로 펴져서 제대로 쓸 순 있겠지. 밤새 동안 이졸저졸 풀었다 맸다 하느라고 어젯밤 손을 무리하게 쓴 것도 사실이거든. 저희는 바다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는 새삼스럽게 홀로 있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깊고 어두운 물속에 아름다운 프리즘들을 볼 수가 있었고 앞으로 팽팽하게 뻗은 낚싯줄과 잔잔한 바다 가운데 이상스러운 파동이 눈에 보였다. 무역풍이 불어와 구름들이 뭉게뭉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또 앞을 내다보니 바다를 건너가는 한 무리의 물오리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가는 희미해지고 다시 뚜렷이 나타나는 태풍만 불지 않으면 1년 중에서도 날씨가 가장 좋은 때이다. 만일 태풍이 오려갈 때는 벌써 며칠 전부터 하늘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 법이다. 육지에서는 그 징조를 보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육지에서도 이를테면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이 어딘가 변화가 틀림없이 나타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구름 모양을 보니 지금은 태풍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소복이 담겨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하얀 구름대들이 보이고 그 후로 높은 9월 하늘을 배경으로 엷은 깃털과 같은 고눈들이 퍼져 있었다. 미풍이 불고

있구나. 너보다도 나에게는 좋은 날씨로구나, 고기야. 로인의 왼손은 아직도 쥐가 풀리지 않았고, 로인은 서서히 그것을 풀어주고 있었다. 이런 것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놈의 쥐는 참 고약하단 말이야. 쥐가 나는 것은 자기의 몸이 자기를 배반하는 격이었다. 남들 앞에서 푸토마인 중독을 일으켜 설사를 한다든가 토한다든가 하는 것도 창피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 쥐란 놈은 더구나 혼자 있을 때 일어나면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만일에 그 애만 있었더라면 근육을 주물러 풀어버렸을 것이다. 어쨌든 결국은 풀리겠지.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전국사이버안보 및 정보화사업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인터넷 해킹, 보이스피싱, 국민의 개인인사 침해 등 불법 범죄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사이버 범죄의 리익 사슬을 차단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고압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 지식과 기능에 대한 선전과 보급을 깊이 있게 전개해 광범한 인민 대중이 사이버 안보 의식과 사이버 보안 기능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은 국가의 보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분야에서 하루빨리 핵심 기술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심을 내리고 항심을 유지하며 중점을 틀어줘야 합니다. 산업체계 건설을 틀어주고 기술, 산업, 정책 면에서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 법칙에 따라 기술 구도를 체계화하는 가운데 가장 우선 기술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중앙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금융, 재정, 세무, 국제무역, 인재, 지식, 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되는 지도적 환경을 보완하고 시장 환경을 최적화해 각 부류 혁신 조치의 혁신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공평한 시장 환경을 육성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독점과 부정 경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기초 연구와 기술 혁신을 접목시키는 녹색 통로를 원활화해 기초 연구로 응용 기술의 군체적 돌파를 적극 이끌어내야 합니다. 인터넷 및 정보화 사업은 새로운 생산력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발전 리듬을 실천하는 데서 앞장서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를 건설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중점으로 정보화 발전을 가속화해 신흥의 공업화 성진화, 농업 현대화 발전을 전반적으로 견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산업화를 가속화하며 정보 기술 혁신에 의한 발전을 추진해 신산업, 신업태, 신모식을 부단히 창출해내고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터넷 기술과 응용으로 전통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전측면적, 전과정적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에 대한 대토의 확장, 중첩, 대증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해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인터넷 및 정보화 관련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실력을 제고하도록 확고히 지원하며 그들에 대한 규범화와 인도를 강화해 기업이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과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보다 잘 짊어져야 합니다. 정보화 수단을 운용해 정무 공개와 당사무 공개를 추진하고 정무 전산화의 추진을 가속화해 원스톱 온라인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무 처리가 번거롭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며 처리 과정이 번잡한 등 기업과 대중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 및 정보화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 복지 증진을 정보화 발전의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함으로써 정보화 발전 과정에서 인민 대중이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 및 정보화에서의 군민융합은 군민융합의 중점 분야이고 첨단 분야이며 또한 군민융합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우리는 현시기 정보 기술 변혁과 새로운 군사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생산력과 전투력, 시장과 전장의 내재적 관계를 깊이 파고들어 인터넷 및 정보화 관련 군민융합 사업의 원리와 법칙을 파악함으로써 총요소 다분야를 포괄하고 고효율을 지향하는 군민 심층융합 발전의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시간 책임 편집의 이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은 부드럽고 길게 뻗어 땅 가까이까지 휘늘어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들이 리듬감 있게 넘늘거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다시 바람이 닿으면 부드럽게 휘감기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의 걱정마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버드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바로 넘늘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넘늘거리다는 자꾸 넘늘넘늘하다 하는 뜻으로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느리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 길고 부드럽게 늘어진 대상이 바람이나 물결에 닿아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출렁이는 광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우렷못가 능수버들은 넘늘거리다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보드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연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한없이 부드럽게 길게 늘어집니다. 물가를 향해 아래로 휘늘어진 가지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느리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채 반복적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바로 넘늘거리는 모습입니다. 강변이나 공원을 거닐다가 이런 보드나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넘늘거리다는 보드나무 가지 외에도 길게 늘어진 다양한 사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긴 비단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긴 수염이 달린 수초가 물결에 휘감기는 모습, 길게 늘어진 등나무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광경까지 모두 넘늘거리다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흔들리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넘늘거리다는 반드시 길게 휘늘어진 형태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격한 움직임이 아닌 길게 휘늘어진 물체가 바람에 느리고 부드럽게 출렁이는 모습을 담은 넘늘거리다는 고요하고 정겨운 자연 풍경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공원이나 강가를 산책할 때 휘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배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평범한 자연 풍경이 훨씬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목욕하면 심장과 대뇌가 견디기 힘들어한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땀이 한창 날 때 목욕하는 경우입니다. 땀이 날 때 못의 혈관이 확장 상태에 있는데 수온이 낮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 혈압 변동이 동반되며 심혈관 및 뇌혈관 사고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식후에 즉시 목욕을 하면 혈액이 심장에 공급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목욕을 하면 혈당이

0: 이 상대적으로 낮아 쉽게 현기증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즉시 목욕을 하면 혈압이 심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욕물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수온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빨라지며 심장에 부담을 줘 심계항진을 일으키고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온이 너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근 혈액 공급이 부족해 협심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목욕 시간이 너무 긴 경우입니다. 목욕 시간이 너무 길면 피부 혈관이 계속 확장돼 대량의 혈액이 제표면으로 몰려들어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기증, 심계항진, 심지어 부정맥 또는 실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 창문을 꼭 닫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욕할 때 문과 창문을 닫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욕실이 덥고 산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은 쉽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으며, 심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음은 너무 오래 서 있는 경우입니다. 장시간 서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하체 혈관이 확장돼 뇌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현기증이 나며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목욕 후엔 신체 모공이 열리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때 즉시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마시면 온도차 자극으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혈압과 심박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협심증이 유발되거나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대머리가 될까요?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정상 성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50에서 65%를 공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을 끊고 탄수화물을 멀리하지만 이는 탈모와 빈혈을 일으키고 일련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랍뉴스에 따르면 영파의 40대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 오랫동안 단백질 음식만 먹고 밥, 찐빵 등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년 동안 체중이 50kg 미만으로 유지됐지만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두피가 넓게 드러나서 의사를 찾았더니 결국 휴지기 탈모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머리가 빠질까요? 중국 등록 영양사 정비비는 주식에는 탄수화합물이 풍부하고 이런 영양소는 인체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의 공급을 줄이면 단백질 식품의 상당 부분이 칼로리로 소모되고 실제로 조직과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이 크게 감소해 근육 손실, 피부 악화, 심한 탈모, 체력 저하, 저항력 저하 등을 초래합니다. 동남대학교 附属 중대병원 림상영양과 주임 김휘는 량질 탄수화물과 저질 탄수화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곡물과 감자, 잡두,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가공 정도가 낮으며 영양 밀도가 높은 주식은 거의 모두 량질 탄수화물입니다. 자당, 과당 시럽, 옥수수 시럽 등 첨가당은 거의 칼로리만 제공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기에 저질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와 대뇌의 성장과 발달에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매일 최소 300g의 주식이 필요합니다. 로인의 경우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전체 에너지의 50에서 60%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는 약 250g의 주식에 상당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건강한 사람보다 약간 낮아도 되지만 그래도 130g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약 80g의 통밀빵과 150g의 쌀밥에 상당합니다. 네, 달리기를 자주 하면 관절이 상할까요? 네, 이는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합리한 달리기는 관절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절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관절 연골의 신진 대사를 촉진해 연골을 더 탄력 있게 만들고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관절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달리기 자세, 과도한 운동,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리고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착용 등입니다. 과학적인 달리기 방식을 따른다면, 예를 들어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고강도 달리기를 과도하게 하지 않으며, 발에 맞는 적절한 러닝화를 선택하면 관절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 의뢰하면 무릎 골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이 있는 사람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운동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적절하고 적당한 강도의 달리기는 관절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심폐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인기 과일인 수박, 잘라놓은 수박은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네, 무더운 여름철에는 수박과 에어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 통의 수박을 자른 후 전부 먹지 못하는데, 먹다 남은 수박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네, 자른 수박은 상온에서 보관 시간이 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다면, 잠시 먹지 않은 수박을 비닐랩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시간은 12시간, 최장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먹기 전에 수박 표면 1cm의 과육을 잘라 버린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5월 24흘 소서입니다. 24절기 중 11번째 절기인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이제 곧 가장 무더운 대서에 들어서게 됨을 뜻하고 중국 대부분 지역은 우레와 폭우 날씨가 많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가 개막됐습니다. 연결팀은 도너팀을 3대1로 꺾고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연길에 작은 와이탄 부엘성반 빈하 야간 관광 특색거리가 새롭게 개방되었습니다. 연변 용정크시안팀이 정남 감변팀을 3대0으로 꺾고 올 시즌 홈장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5일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가 막을 올렸습니다. 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도나팀을 3대1로 꺾고 첫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리그 개막식은 훈춘시 체육장에서 열렸습니다. 훈춘시 각 가도 대표와 발의 고진 배우들이 선보인 축하 공연이 먼저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열정 넘치는 무대로 연변인민의 단결과 분투, 성쇠를 함께 축하하는 힘찬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경쾌한 입장 음악과 함께 각 대표팀의 기수가 입장하며 연변 축구의 활력과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주정협 조석 주금성과 주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림소림은 각각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의 타이를 스폰서인 길림은행 대표와 후원사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조심의 휘슬과 함께 개막전인 훈춘팀과 안도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탄탄한 공수 조직력을 바탕으로 가로채기와 패스, 슈팅 등 멋진 장면을 잇따라 연출하며 관중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훈춘팀이 안도팀을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번 리그 1라운드 다른 경기에서는 연결팀이 도나팀을 3대1로 꺾었고, 도문팀과 활용팀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우룡정팀과 왕청팀의 1라운드 경기는 7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구리그는 조체육국과 각 현시 정부가 공동 주최하며 전주 8개 현시가 각각 대표팀 1개를 꾸려 참가합니다. 대회는 홈앤드어웨이 단일 리그 방식으로 9월 말까지 이어지며 8개 대표팀이 연변 축구의 열정과 꿈을 함께 펼쳐 보이게 됩니다. 조급 지도 1군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뢰와 조직석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0: 중화 미식회 2026 중국 연결 바비큐 미식 카니발 기릴 활동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현재 주회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특색 바비큐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바비큐 미식 대회에는 전국 58개 바비큐 업체가 참가해 단체 세트와 단품 두 부문에서 기량을 겨루며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특별 금상과 금상, 은상, 동상이 선정됩니다. 활동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전국 각지와 연길의 특색 바비큐와 무형문화유산 먹거리를 맛볼 수 있으며 인터넷 인기 포토존에서 미식 더하기 문화 더하기 오락이 결합된 새로운 야간 소비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6 중국 연길 바비큐 미식 카니발 주회장 건설 대상 책임자 여몽빈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 주회장에는 모두 26개 주재 부스와 18개의 표준 조리 구역을 마련해 미식 전시 판매와 바비큐 대회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갖췄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5분의 4를 마쳤으며 7월 7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며 7월 9일부터 참가 업체들이 공식 입주하고 7월 10일 저녁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됩니다.
1: 그닐 연길의 작은 와이탄 부월성반 모리평 빈하 야간 관광 특색 거리가 정식 개방됐습니다. 이 거리는 하천의 자연 경관을 살려 다양한 업종을 배치하고 국제 공연을 중심으로 먹거리 장터를 더해 강변을 거닐고 미식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여름철 야간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됐습니다. 해가 지자 부월성반 일대에는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화려한 야경을 연출했고 거리 곳곳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 공연 무대에서는 출연진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부월성반 비나 야간 관광 특색 거리는 부르하통하 풍경구를 따라 길이 440m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거리에는 삶이 머무는 곳 연결 주제 조명 간판을 비롯해 조명 하우스 프레임과 소파, 액자형 포토존 등 다양한 인증 명소가 마련됐으며 체험형 시설도 함께 설치돼 관광객들의 즐길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부월 성반 상조

0: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는 올해 처음 연기를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즘 날씨도 아주 시원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9월 상반 대상 책임자 장진명은 5개 공연 무대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여러 나라 외국인 배우들을 초청해 상설 공연을 펼치고 있는 바 노래와 춤, 마술, NPC 체험이 이어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이시설, 바 등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거리에는 규격화된 특색 먹거리 부스 11곳이 들어서 지역의 별미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전용 놀이 체험 구역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감각적인 바거리도 조성해 젊은 층의 야간 휴식과 사교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연변대학교 학생 최관우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9월 성반을 걷다 보면 하루 동안의 공부와 일로 쌓인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9월 성반 특색거리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 내내 운영되며 10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밤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밤 6시 30분부터는 다양한 상설 공연이 거리 전역에서 폐장 때까지 이어집니다. 부르하통하 비나 야간 관광의 핵심 거점인 9월 성반은 연길강 따라 떠나는 야간 관광 관광 코스를 하나로 연결하며 도시 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늘리고 야간 소비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길 인터넷 인기벽 등 기존 관광 명소와 연계해 업종 간 상호 보완과 관광객 공유 효과를 높이고 낮과 밤 전일 관광 상품 체계를 더욱 보완함으로써 여름철 피서 관광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연길 문화 관광 소비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1: 7월 3일 우리시는 2026년도 감리업계 전문 정돈사업 교육 양성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시 여러 감리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대상 총감리 공정사, 현장 업무 골관들이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양성에서는 공정감리의 직무 수행 미흡과 감독관리 부실, 자료 허위 작성, 안전위험 시정조치 미흡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사고 사례를 활용한 경고 교육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또 성내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감리 직무의 책임과 현장 표준화 관리, 자료의 규범적 관리, 안전위험 점검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에 대한 특별 강의를 실시해 감리 기업과 종사자들의 주체 책임과 평생 책임 추궁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감리 업무의 형식주의를 바로잡아 업계 질서를 규범화하며 공정 품질과 안전 관리의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시건설공사 질량감독소 소장 리춘섭은 향후 감독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업계 생태를 정화하는 동시에 공사 감독관리의 질과 효율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안전생산의 최저선을 굳게 지켜 우리시 건축업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0: 일전 연변보원산 저중수소실업유한회사는 여름철 사랑의 생수 나눔 활동을 펼쳐 시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에 백인천 천연 저중수소 음용수 8천 상자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도시를 가꾸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식수 지원에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보원산 저중수소실업유한회사 판매경리 조명광은 무더운 날씨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거리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중수소 음용수 8천 상자를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시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 진학작업팀 팀장 진혜주는 기증받은 생수는 각 환경미화원 휴게소와 작업 현장에 최대한 빨리 배부해 현장 근무자들의 식수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 7월 4일 저녁 열린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용정 커시안팀은 정남 감변팀을 3대0으로 꺾고 올 시즌 홈장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조반니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박지호가 감각적인 로빙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21분경에는 정남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어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4분경에는 포부스의 강력한 슛이 상대 수비에 막혀 코너킥을 얻었고 조반니의 코너킥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0: 전반전은 염전팀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74분경 황진비의 측면 크로스를 받은 포부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강력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2대0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90분경에는 염전팀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조반니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3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94분경 조반니가 포부스에게 절묘한 1대1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염전팀은 정남팀을 3대0으로 꺾고 올 시즌 홈 첫승을 거두었습니다. 7월 11일 저녁 6시 열리는 2026 시즌 중국 축구 각급 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 염전용정 커시안팀은 홈정에서 소주동호팀과 맞붙습니다.
1: 7월 6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3.5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2.4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은 초반에는 다소 낮고 후반으로 갈수록 오르는 추세를 보이겠으며 7일부터 8일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9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30에서 45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약 12mm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부터 8일까지는 장마성 비가 이어지겠고 9일부터 11일까지는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이번 주비 오는 날이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에 벼락과 단시간 집중 강우, 뢰우 강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국지성 중소하천 홍수와 산물 사태, 지질재해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기에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안전에 유의할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비가 잦고 일조량이 적기에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고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와 습도 조절을 철저히 하는 한편 농작물 생육 촉진과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도 힘쓸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음식 위생에 주의하고 위장 질환 예방에도 신경 쓸 것을 건의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곽옥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이지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상큼발랄할 방시현입니다.
3: 친구들,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0: 친구들, 우리가 매일 그냥 흘려보내는 등하교 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 매 15분씩 1년간 모은다면 약 10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1: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럴 때 간단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그냥 집에서 멍때리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아침에 등교하기 전 그냥 흘려보내는 짜투리 시간들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2: 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매일 5분씩 독서를 한다면 한 주에 35분간, 한 달이면 1050분을 독서하게 되고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모여져서 1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까요? 네, 건강열차 시간 이용해서 휴대폰이 우리 몸에 나쁜 점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휴대폰 중독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대폰 중독이란 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든지 휴대폰이 없을 경우 불안 증세를 보인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1: 휴대폰 없이는 잘 못 지내고 답답한 증상이 가끔씩 느껴져서 중독이란 단어를 연관 지어보면 현재 휴대폰 사용은 집착을 넘어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는 것과 또 청소년이 휴대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부담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꼭 소유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심리가 이 휴대폰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청소년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 어린이들까지도 이러한 청소년 휴대폰 사용에 심각성과 피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에는 전자파가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전자파란
1: 핸드폰을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3: 특히 방학이면 많은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성장에도 해롭고 시력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0: 네, 그렇죠. 꼭 주의를 돌려야 하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꾸중을 듣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 꼭 멀리해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2: 몸에서 때가 일어나죠. 여름이면 특히 더 심한데요. 몸에서 때가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은 이 인간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발바닥과 같이 피부도 닳아서 구멍이 날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다쳐서 상처가 나면 곧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1: 사람의 피부는 현미경으로 보면 벽돌을 겹겹이 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세포인 것입니다. 이 벽돌이 가장 아랫부분에서는 새로운 벽돌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3: 그리고 벽돌의 가장 윗부분은 세포가 늙었다든가 죽어 없어지므로 그 분량만큼 매일 조금씩 벗겨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2: 그것이 때에 주는 성분이지만 물론 여러 가지 먼지도 함께 섞여 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제와 오늘의 피부는 다른 것입니다.
0: 네,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어제와 오늘이 새롭게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3: 친구들 방귀는 왜 낄까요?
0: 네, 우리 친구들 참 많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뽕 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방귀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갑자기 민망한 소리와 함께 냄새가 도대체 그럼 방귀는 왜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1: 뱃속에서 쓰이고 남는 음식물에서는 가스가 생깁니다. 작은 상자 소장의 옆부분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았던 음식물이 찌꺼기가 작은 상자의 아랫부분과 큰 상자, 대장에서 분해되는데 그때 수소가스와 탄산가스, 암모니아 황화수소, 에탄가스 등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2: 이 가스의 대부분은 상자에 흡수되어 버리지만 발생하는 양이 많으면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것이 방귀이죠.
0: 네, 방귀 소리가 창피스러워서 억지로 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창

0: 속의 가스가 꽉 차있게 되지 않을까요?
1: 이런 일이 잦으면 배가 부른 것 같아서 밥을 먹기가 싫어집니다. 방귀가 너무 작거나 냄새가 심한 것은 소화가 잘안 되거나 성자에 병이 생겼을 때입니다.
2: 수술하고 난 뒤에는 꼭 방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방귀가 나온다는 건 성자의 활동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0: 네, 그래요. 친구들, 방귀 얘기를 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겠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곤란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귀 소리가 창피스러워서 억지로 참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자 속에 가스가 꽉 차있게 되기 때문에 배출을 해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노래 한곡 함께 듣겠습니다. 진달래 고속열차 띄워드립니다.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어느 학교나 학생 친구들이 모두 줄뛰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줄뛰기 할 때는 어떤 것에 꼭 주의를 해야 할까요?
1: 줄뛰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그냥 뛰면 하는 거 아닐까요?
2: 아닙니다.
0: 그럼 어떤 주의점이 있어요? 네, 어떤 꼬마 친구들은 뜀줄을 갖고 아무렇게나 놀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든다면, 뜀줄로 자신이나 다른 꼬마 친구들의 몸을 묶어서 숨쉬기조차 어렵게 하는데요. 이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네, 방금 줄뛰기 할때 안전범을 친구들에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많은 친구들 또 공을 가지고 놀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2: 축구공은 그냥 타는 거 아닌가요?
1: 아니죠. 축구공을 그냥 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공을 어떻게 갖고 놀아야 안전할까요?
2: 거무공은 블록하고 동그란 배를 갖고 해서 밟으면 굴러가죠. 때문에 우리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참 신나하는데요. 공이 당연히 밟으면 굴러가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공을 발로 밟으면 안 됩니다. 밟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더 많이 아프니까요.

0: 공을 갖고 놀 때는 어른들과 함께 알맞은 곳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놀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차거나 몰 때는 발밑에 주위를 돌려 공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공을 전달할 때나 공을 받을 때, 또 준비를 잘 했다가 던질 때나 받을 때 공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속도가 빠른 공을 받거나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공을 받을 때는 기교를 써야지 억지로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려주고 싶네요.
0: 공을 갖고 놀때 다쳤다면 꼭 제때 부모나 선생님을 불러 어디 다쳤는지 알려야 합니다. 만약 눈을 다쳤다면 손으로 비비지 않고 어른들이 와서 살펴본 다음 처리하도록 합니다.
2: 공을 찰 때는 유리나 화분과 같이 깨지기 쉬운 곳을 향해 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 네, 우리 친구들에게 공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항상 나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3: 안녕히 계세요.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打拼，把宏伟愿景变成美好现实。
1: 与时代同行，中国之声。

0: 듣습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총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 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이 전문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각지 각 부문에서 장마철 안전 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당사와 문헌 연구원이 편집한 기총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일전에 중앙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당의 집권 기반이고 역량의 원천인 기층은 모든 사업의 착지점입니다. 지방에 있거나 중앙에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도 습금평 동지는 시동 기층을 중시하고 관심하고 지지하고 기층에 심입하면서 기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장원한 계획과 근본을 다지는 생략으로 삼고 리론의 의의와 실천 가치가 풍부한 일련의 기층 사업 방법을 모색하고 형성했습니다. 습금평 동지가 기층 사업 방법을 둘러싸고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사상 경지가 고상하고 시원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사상성이 깊습니다. 그리고 기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층에 십입하고 기층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는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함으로써 기층 사업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기층에 착안하는 선명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시키며 중국식 현대화가 가장 믿음직하고 지속적인 역량 원천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조제가 9개, 론술이 287편인 론술 발췌편은 1983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간 습금평 동제 보고, 연설, 문장, 지시, 회시 등 중요한 문헌 192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중 일부 론술은 처음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0: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일은 바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종 인민을 마음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분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개혁 발전 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더 공평하고 더 많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공동부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도록 하면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켰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새로 당선된 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인민대회당 동대청에 들어섰습니다. 만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습금평 총서기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라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행복은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며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생산 생활난을 힘써 해결하고 공동 부유의 길을 확고 부동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인민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민생과 인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지를 시찰하든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든 군중의 행복한 생활을 깊이 관심했습니다. 2013년 11월 호남 상서 화원현 18동촌을 시찰할 때 총서기는 처음 정멸 가난 구제 이념을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가난 구제 차관할 때 절대 고호만 외치거나 높은 목표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실사 구시와 현지 실정에 따른 분류 지도 정밀 가난 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석의 지침에 따라 18동촌은 현지 실정에 맞는 농촌 관광, 묘수, 특색 재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2017년에 빈곤의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현재 18동촌은 주변 마을과 손잡고 향촌 진흥의 길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18동촌 묘수문화산업요한회사 책임자 진국도는 묘수 기회를 전승하는 한편 지능, 작업장애 관광제품, 문화장애제품을 통해 수입 증대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빈곤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위해서 습금평 총서기는 친히 출정하고 동료하는 한편 5급 서기 책임제를 내고 전당을 동원해 공략전을 치렀습니다.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의 공동 노력을 거쳐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각에 우리나라 빈곤해탈 공략전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전면적 초요사회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위해서 튼튼한 발걸음을 이루고 인민의 소망에 따라 진행하는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하기까지 신시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취향을 일관적으로 견지했습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발전의 초석입니다. 올해 전국 도시의 신규 취업 예기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입니다. 올 1월부터 올까지 우리나라 취업 정신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왕효평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업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기층의 취업 공간을 넓히며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기능 훈련 항목을 시행하고 농민보무자의 취업 경로를 넓힐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빈곤해탈 군체에 대한 취업 원조를 전개해 그들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수입 증대를 실현할 것입니다. 병 보이는 문제는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면 전국적으로 1호 보건기구가 110만 개에 달하며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리고 김밀형 도시의료그룹 시범사업을 전개한 도시가 81개, 김밀형 현역의료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는 현시와 구가 2천여 개입니다. 진령복지에 위치한 섬서성 상락시 상남편에서는 산길이 멀고 구급치료가 지연되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자원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현역 네트워크의 통일적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상남현 병원 이무과 부수임 소훈박에 따르면 가장 먼 향진의 경우 현 소재지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반시간 구급권과 통일 대치 지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영내 1호 구급차 24대를 전부 시스템에 접속시켜 전문가가 원격으로 실시간 지도를 하고 차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바로 인민이고 인민은 바로 강산입니다. 강산을 통일하고 지키는 것은 인민의 마음을 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1호 보건체계,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기초교육 보급률과 관근지표가 중고소득국가의 평균 수준을 전면적으로 초월했습니다. 교육부 부장 회진붕은 당중앙의 교육강국 건설계획 요강을 발표한 후 교육 분야는 이미 3개년 행동계획을 가동하고 실시하고 선호여 6대 류형의 개혁 방안을 출범해 교육강국 건설에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해서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공동부의 길에서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인민의 생활품질을 부단히 격상시키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올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에서 교육, 사회보장과 취업, 보건건강, 주택보장 등 4대 지출이 점하는 비중이 41.3%에 달해 최근 몇 년간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신주대지에서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 화려한 민생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새로운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의 명도는 사회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당기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군기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당을 따르면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장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한 연설이 전군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한 장병들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시종 당의 말을 따르며 군대 건설의 근본과 강군의 혼을 다지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된 임무에 몰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필승의 전투력을 연마하고 부르면 즉시 달려오고 전투를 벌이면 필승하는 종리 부대를 건설하기 위해 힘다할 것입니다. 습금경 주석은 세로정에서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찰하며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습금경의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정치 정돈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라는 근본 제도를 튼튼히 다지고 홍색 혈맥을 전승하고 강군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우리군 특유의 정치적 우세를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인 로켓군 모부 장병 하현달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청취하면서 격동된 마음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군은 당정이 직접 장악하고 사용하는 전략 역량이며 당에 대한 로켓군의 충성은 타고난 요전 혈맥이자 시종 변하지 않은 정치적 본색입니다. 올해는 전략 미사일 부대 창설 60주년입니다. 신시대 로켓군 장병으로서 우리는 매번 실장기 조작과 모든 훈련 임무에서 절대적 충성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직접 조작하고 당의 지휘를 굳건히 따르는 것을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육군 제80집단군 모료단 장병 학봉은 기총 지휘원으로서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하는 것은 바로 습금형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방침을 전면 관찰하며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단호히 관찰하고 습금형 주석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습금형 주석에 책임지고 습금형 주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부전구 해군 항공병 모부대 장병 리덕덕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백년 대당이 영원히 생기를 유지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체계적으로 초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해일선에 주둔하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상 정풍을 전개하고 정치 종전과 훈련을 심화하며 혁명적 단조를 강화한 남편 시종 인민군대의 순결성과 영광을 유지해 군기가 영원히 당기를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모장경찰 사촌총대 조정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홍군련대로서 반드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당정과 중앙군사위원회와 고도 일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근무와 임무 수행,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전 과정의 융합식이고 인민을 위해 총대를 메고 인민을 위해 싸운다는 성스러운 직책을 명기하고 건군 100년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공략전을 잘 치를 것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정치 건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에 의한 군대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건군 100년 분토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고 인민 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하며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들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3단계 전략적 배치를 단호히 관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리론, 군대 조직 형태, 군사인원, 무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의 전략적 체계와 능력의 일체화를 다지고 제고하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할 것입니다. 해군 사춘함 신위는 습금형 주석은 우리에게 신시대 청년들이 기계와 의지, 조력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으며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당과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사춘함은 바로 젊은 전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의 당부를 실천하는 일선 대우로서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당히 책임을 짊어지며 청춘의 분투를 강군 사업에 용납시키고 실제 성적으로 신시대 청년 군인의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을 것입니다. 종부작전구 공군모부 장병한우는 신시대 공군 장병으로서 중국 공산당 장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선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랜다고 표했습니다. 강국은 강군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군대가 강해야만 나라가 안정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확고히 파괴해야 합니다. 새 라운드 군사혁명과 장비 승격의 물결을 따라 주전장비 극한 전투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새 병력 신품질 전투력의 실전화, 체계화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총력을 전투와 필승에 집중하고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공중 우주 방어선을 굳건히 지키고 뛰어난 실전 능력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0: 7군장 수상자 우하스 술레만은 신강 생산 건설병투한 탑성지구 유민현의 가자족 이사로서 멸심산 속 목축구를 오가며 목축민들의 건강을 수였습니다. 올해 71세인 우하스 술레만은 신강 탑성지구 유민현 목축업병원 원내과 부주임 이사로서 퇴직해서 이미 11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마다 몇 번씩 목축구를 찾아 목축민들에게 진찰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축구에서 진로를 하려면 발품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랜 시간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우하스는 뛰어난 정과 이수를 갖췄습니다. 목축민 무치 레베키 레헌바이는 우하스 이사가 다닌 일부 지방은 우리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하스는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뿐만 아니라 산모의 난산, 골절 치료에도 능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하스는 어릴 적부터 목축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축민들이 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75년 탑성위생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가상위진 목축구 이동진료소를 선택했습니다. 목축민들의 계절적 이동을 따라다니는 우하스는 매년 거의 10개월 동안 목축지역에서 병을 보았습니다. 지난 52년간 우하스가 다녀간 순회진료 거리는 무게로 20만 킬로미터, 출산시킨 신생아는 1,000명, 치료한 중증 환자는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하스는 하는 일 보잘것 없지만 목축민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반평생을 목축민들의 건강에 몰두한 우하스는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해서 한 줄도 안 되는 그는 또 약 상자를 메고 지역사회를 찾아 주민들에게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5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우하스는 지역사회에 건강봉사소를 차렸습니다. 이어 많은 이사들이 동참하면서 무료 진료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하스는 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열고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이끌고 독거로인, 장애자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방문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우창진은 봉사를 한두 번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며 우하스 이사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 최근 연간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종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화관광 소비와 도시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철강성 용파시 역내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는 이미 만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서는 현재 제도적 지원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숙박업소 관리에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념의 호텔이나 민박과 달리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프런트 테스트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객과 운영자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3일 동안 명파 봉련구의 온라인 예약 숙소 사용률은 100%, 여름 방학 기간은 90% 내지 95% 수준을 유지합니다. 규범화 운영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입실 정보의 정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명파시 봉련구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 신혜윤은 올해부터 현지에서 보급한 스마트 잠금 장치가 좋은 해결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있기 전에 고객이 플랫폼에서 예약을 했지만 실제로 입실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잠금 장치를 설치한 후 고객이 얼굴 식별을 통해 블루투스로 문을 열어야 하므로 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뇽파 경찰은 봉륜 안이고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출시해 모든 온라인 예약 숙소 이용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등이 교제가 많아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감을 격상시키고 환경도 개선해 운영자의 자신감을 증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0: 주한기상대가 6일 오전 6시 폭우 주황색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6일 오전 8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북부와 동남부, 광동 남부 연해, 호남 서남부와 동북부, 호북 동남부, 안휘 북부, 강서 북부, 산동 남부 등지의 일부 구역에 폭우가 내리고 광서 동남부 연해와 광동 서남부 등지의 일부 구역에 특대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 지각 부문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장마철 안전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총력을 다해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가홍수방지와 가뭄대처 총지휘부 办公실과 응급관리부는 5일 재구조실무소 2개를 광서벌 요동기에 추가 파견해 현재 재구조사업을 지도했습니다. 광서 방성항시에 큰 비 또는 폭우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큰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서 흠주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지휘부는 5일 홍수방지와 태풍방지 응급대비안을 2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5일 저녁 6시까지 흠주시내 침수가 10cm를 초과한 구간이 7곳이 달했습니다. 흠주시 도시관리국 방공실 석봉부수임은 현재 흠주시 도시관리국 계통은 전원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중요한 지점에 대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서 계속 배수 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휘 동릉에서도 호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는 스마트 홍수 방지 체계를 가동해 침수 구역, 펌프장, 강기술기 설치한 고화질 전자 카메라 300여 개를 동시에 가동하고 24시간 온라인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배수회사 곧 유수합니다.
1: 드라마 종무군은 선지 제작 기회를 조선으로 젊은이들이 천연의 선지 제작 기회를 전승하고 현지 산업을 진흥시키는 분투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중앙방송 전국에서 방송한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촬영지인 안의경현도 많은 관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소 무형 문화유산과 영상문화장애의 이중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는 한편 스크린 장면을 몰입식 문화관광 제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문화중국행 오늘은 드라마 종무군의 핵심 촬영지인 경현 선지마을로 안내해드립니다. 종이제작 체험구에서는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의 가르침에 따라 관광객들이 펄프가 종이로 변하는 과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힘과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종이를 말리는 작업장에서 장인은 촉촉한 손질을 떼내어 벽에 붙여 말립니다. 전반 체험을 마치고 나서 관광객들은 종이는 천연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드라마를 볼 때 종이를 건지는 동작이 우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손을 살짝 들어도 종이에 구멍이 나기에 난이도가 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일꾼들이 이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해야 하기에 그들이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현 선지마을은 드라마 내용에 따라 먼저 드라마 장면의 실제 착지 작업을 보여주면서 관광객들이 한순간에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 책임자 류상은 안위 스타일 건축 세체로 이루어진 선가 대원은 극중 선씨 옛집의 본모습에 따라 일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기 프로젝트 건설에 종무군 드라마 투어를 삽입하면서 모든 설계 배치가 극중 장면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경현은 조력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해 조제 관광 로선을 분류해 설계하고 장의적 종이 접기, 중국풍 조비식 부채, 손지 문화 장의 선물 세트 등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태와 잠대곰 등 문화창의 콘텐츠와 연동해 세련된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인 동시에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수작업 공방을 건설합니다.

0: 제목 몰입식 미니 공연을 출시했습니다. 경현 문화관광투자그룹 요한회사 책임자 도봉은 관광열기를 진정으로 문화관광의 장기적 우세로 전환시켜 손지 문화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7월 5일 저녁 9시 43분 해남상업 우주발사장에서 장성 8호 갑 운반 로켓이 천범 저궤도 15 위성을 예정 궤도에 발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천범 별자리는 우리나라가 건설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별자리 기획으로서 지구 표면에서 300km 내지 2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위성을 배치해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인터넷망 프로젝트입니다.
0: 온라인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7월 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영화 흥행 수입이 예매를 포함해 20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 여름철에 국내외 신작 영화 90편을 력속 개봉할 예정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신규 국제항공 화물 노선이 92갈래, 항로 구조는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하며 주요 운송 부목은 국제전자상 거래, 첨단 제조 관련 화물입니다.
0: 베네수엘라가 5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강진 조난자가 이미 3,342명, 부상자가 16,740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제1진 긴급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5일 밤 북경을 떠났습니다. 구조물자는 발전기, 종수차, 태양광 조명 장비, 텐트, 담요입니다.
1: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해상정보센터가 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일까지 72시간 동안 미국의 호황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척이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 일평균 138척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0: 석유 수출국 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요 산유국 7개가 8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평균 18만 8천 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요 산유국은 연 5개월 동안 증산을 유지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일 새벽 2026년 북중미 월드컵 16강 토너먼트에서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대1로 꺾으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2: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근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기후 도전의 경종을 울린 세계 여러 지역의 극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명예촌민 증서를 받은 이 시점에 박선생님은 백리촌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이 증서를 받은 후 저는 매우 영광스럽고 제가 백리촌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0: 저는 이제 백리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리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대목에서 황문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0: 네, 물론 있습니다. 황문수 학생, 지금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어. 안심해도 괜찮아. 주민들의 생활이 이미 많이 개선됐어. 나는 널 보러 자주 올 것이고 또한 백리촌에도 자주 올 거야. 문수야, 내가 참 그립다.

0: 우리는 백미천의 생활이 날로도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빈곤에서 벗어나 농촌진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마을도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노동에서 모든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황문수처럼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가장 험난한 길을 걸으며 가장 외진 마을로 갈 것입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분투하고 그곳에서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 학혜연 선생님과 황묵석이가 프로그램에 나와 여러분과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사상 해설인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당의 용도를 견제할 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황문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빈곤 퇴치 사업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사적은 따라 배워야 할 바이고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우 강력한 영도력, 조직력, 집행력으로 전국 인민을 단합시켜 난관을 극복하고 개척 진취하면서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정치 보장과 조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와 실천은 우리 당이 습근평 동지의 당주왕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 신시대 당과 국가의 위협 발전과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진척을 추진한 데 대해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은 신시대에 거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이미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높은 공감대와 공동의 의지로 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위대한 로정에 씌어지고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며 우리 당이 모든 불확실성에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큰 확실성,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보장으로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식구 첩첩 산 중에 들어서 산 하나를 넘으니 또 다른 산이 마가선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대한 분투로 백년 위업을 창조한 우리 당은 필연코 새로운 위대한 분투로 새로운 위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며 중국 공산당은 최고 정치 지도 역량이라고 명확했습니다. 오늘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파악하여 당의 영도를 당과 국가 위협의 제 분야, 각 방면, 각 고리에 구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역사적 소임을 완성하고 당과 인민,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여 더욱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이번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황일병 연구원과 경전 해설인 강진 교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설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년대당은 청춘의 생기로 차넘치고 천추위협은 다시 새로운 항행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종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의 자아정화, 자아완비과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우리 당이 초심과 사명을 굳게 지키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의 강력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왕의 주위에 더욱 긴밀히 단합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며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시 두 수를 함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상을 학습하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양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过松原, 陈吹西宫殿, 杨万里, 莫言下岭便无难, 赚得行人错喜欢，朕入万山圈子里，一山放出一山难，晓出净慈寺，送林子方、杨万里，毕竟西湖六月中，风光不与四时同，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

0: 지금까지 계절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푼병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
2: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기후변화는 전인류가 직면한 공동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 대명은 탄소 시장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30차 제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기간 성립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 사업 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정

책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녹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립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시장은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에너지, 저탄소기술과 생태보호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조율하고 녹색 전환을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발전과 국제무역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은 관련 개혁 조치를 내놓고 중국과 브라질 등 국가가 탄소시장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화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경제체인 양국은 자원기부, 산업구조와 발전수요 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녹색금융, 생태보호 등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년간 관련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 연맹의 설립은 상방이 정책 소통과 경험 교류, 실무 협력을 가열증 강화하는 데 새로운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줬습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 있어 탄소시장은 환경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 먹을 것을 챙겨 먹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나, 좀 참아라. 이렇게 먹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1: 그러면서 저 고기란 놈에게도 뭘 좀 먹였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다.
2: 나의 형제가 아니던가. 그렇지만 죽여야 한다. 그러자면 기운을 내야만 한다.
1: 그는 천천히 그 쐐기 모양의 살점들을 차근차근 모두 씹어먹었다. 그는 바지에 손을 닦으면서 불쑥 몸을 일으켜 허리를 쭉 폈다.
2: 자, 이제 줄을 놓아도 좋아. 소나, 내가 그 어리석은 뻔뻔한 짓을 그만둘 때까지 오른팔만 가지고 고기를 다루어 볼 테다.
1: 그는 왼팔로 잡고 있던 그 육중한 줄을 왼발로 밟았다. 등으로 줄에 힘을 받으며 뒤로 누웠다.
2: 제발 좀 쥐가 풀리도록 해주십시오.
1: 그가 기도드리듯이 중얼거렸다.
2: 저놈이 이제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1: 그렇지만 고기는 잠잠히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놈의 계획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2: 그러면 또 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내 계획이란 워낙 놈이 엄청나게 크니까 저 녀석이 나오는 데 따라서 그때그때 세워야 할 것이다. 만일 저놈이 물 위로 뛰어오르기만 한다면 죽일 수 있다. 그런데 녀석은 언제까지나 물 속에서만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언제까지나 물 위에서 버티고 있을 것이다.
1: 로이는 쥐가 일어난 손을 바지에 비벼서 부드럽게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쉽사리 펴지지는 않았다. 아마 해가 뜨면 펴지겠지 생각을 하며 위로를 했다.
2: 아마 금방 먹은 그 기운 좋은 싱싱한 날다랑어가 소화가 되면 펴지겠지.
1: 꼭 프리즘들을 볼 수가 있었고 앞으로 팽팽하게 뻗은 낚싯줄과 잔잔한 바다 가운데 이상스러운 파동이 눈에 보였다. 무역풍이 불어와 구름들이 뭉게뭉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또 앞을 내다보니 바다를 건너가는 한 무리의 물오리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가는 희미해지고 다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로이는 이런 것을 보며 바다에서는 결코 혼자인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조그만 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나오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로인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는 계절에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부는 절기이다. 이때에는 태풍만 불지 않으면 1년 중에서도 날씨가 가장 좋은 때이다. 만일 태풍이 오려갈 때는 벌써 며칠 전부터 하늘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 법이다. 육지에서는 그 징조를 보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육지에서도 이를테면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이 어딘가 변화가 틀림없이 나타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구름 모양을 보니 지금은 태풍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소복이 담겨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하얀 구름대들이 보이고 그 위로 높은 9월 하늘을 배경으로 엷은 깃털과 같은 고눈들이 퍼져 있었다. 미풍이 불고 있구나. 너보다도 나에게는 좋은 날씨로구나, 고기야. 로인의 왼손은 아직도 쥐가 풀리지 않았고 로인은 서서히 그것을 풀어주고 있었다. 이런 것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놈의 쥐는 참 고약하단 말이야. 쥐가 나는 것은 자기의 몸이 자기를 배반하는 격이었다. 남들 앞에서 푸토마인 중독을 일으켜 설사를 한다든가 토한다든가 하는 것도 창피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 쥐란 놈은 더구나 혼자 있을 때 일어나면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만일에 그 애만 있었더라면 근육을 주물러 풀어버렸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디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타오키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스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네,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네, 고독의 잔상들이 네,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Yeah, yeah, switch it up.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

圈的就会

0: 现在是午夜11:30，别为疲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8: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0: 但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纵横台 FM 91.4延吉综合广播。
1: 听众朋友们，早上11点至11点30分，914生活家；11点30分至13点整，小声长谈；下午1点整，您将听到朝鲜语节目。